0: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애니메이션 소울 OST에서 존 바티스트의 음악이었습니다. It's all right. 올 설에 5일 연휴였어서 해외여행 갔었는데요. 이번엔 나흘 쉬는데도 괜히 아쉽네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오프닝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9553님.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되면 매운 음식 먹을 거예요. 매운 떡볶이, 마라탕에 칼칼한 육개장이 땡깁니다. 5781님인데 저도 지금은 안 지내지만 예전에 차례 지낼 때 탕국 너무 닝닝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확 알 것 같아요. 그때 저 빼고 다 맛있게 드시고 나만 이 집 식구 아닌가? 나 주워왔나? 왜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이런 얘기 꼭 삼촌이나 이모나 이런 분들이 농담처럼 하시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추석에는 TV 특선 영화 봐야죠. 저 과자 잔뜩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라고 6723님. 하긴 영화관에서 봤던 뭐 OTT로 봤던 TV에서 하면 또 그 보게 되죠.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우리 소영 작가님이 친절하게 오늘 저기 TVN 저기서 저녁 6시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한다고. 그리고 왕사남. 와 진짜 올 한 해 최고의 흥행작인데 이게 벌써 네 저 SB 예, 서울방송에서 밤늦게 하고 또 우리 MBC도 전지적 독자 시점 뭐 이런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도 봤는데 대가족 1승 좀비딸 악마가 이사왔다 다 봤네. 그래도 뭐 틀게 되면은 볼 것 같은. 자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지혜야.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가치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은 또 연휴 끝에 이어지는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으시길 바라면서 첫 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Saturday Morning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연휴 상관없이 주말을 기다린 분들께 함께 듣고 싶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 내용이요, 바쁜 일상을 지내다가 드디어 여유를 얻게 된 커플이 토요일 늦은 아침에 감사한 마음과 행복해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래요. 사실 레이첼 야마가타는 꾸준히 이별 노래 같은 걸 들려주는 그런 뮤지션인데, 살짝 들뜬 이 곡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첼 야마가타입니다. Saturday Morning.

들으신 곡 엘튼 존의 Your Song이었어요.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다정하고 엘튼 존이 20살 그의 뭐 또 다른 자아라고 불리우는 버니 토핀이 17 이 곡 만들 때 나이래요. 되게 조숙한 건데 근데 자기들은 너무 유치하고 막 들으면은 발가락이 오그라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하지만 50년 넘게 사랑받고 전 새삼 엘튼 존 그러면 사실 존 엘튼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름이 엘튼인 건 이해되는데 성이 존이잖아요. 그래서 새삼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이름이 엘튼 헐큘레스 헤라큘레스 존이에요. 존지가 있는 거예요. 성이. 하긴 뭐 이름하고 성 다 이름 같은 미국, 영국 이름들 많지만 자, 다음으로 비비의 행복에게라는 노래인데요. 비비 씨 요즘에 정말 뭐 활동이 대단하죠. 느껴지는 에너지도 굉장히 높은 하이텐션을 보게 되는데 들려드릴 노래는 자기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소박한 그런 스타일의 곡입니다. 행복에게. 또 이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수빈 씨의 정규 1집 앨범에서 예 기대어줄래라는 노래인데 이게 서울에 올라올 때 나이가 21살 그래 지금 나이가 31이라고 하니까 정규 1집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린 셈이죠. 그래도 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자 그러면 비비의 행복에게 그리고 소수빈의 기대어줄래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전 8시를 기해 제주 산지와 제주 동부, 제주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미 제주 북부와 전남 거문도, 초도에도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인 휴게소에서 남공주 나들목까지 북공주 분기점에서 정우터널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총 15km 구간 지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김천 분기점 부근 1km 구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티셔츠를 하나 집어들고 남편한테 이 옷 어때? 물었더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라네요. 허허. 남편은 뭐 큰 뜻 없이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날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라는 이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누구한테? 그게 누구라도 잘 보이는 게 왜 싫겠냐마는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되고 보니까 겉모습으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애저녁에 버렸거든요. 그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내 자신한테 충실하고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 괜찮은 옷을 고르는 거거든요. 깨끗한 소매 끝, 윤이 나는 신발코, 정갈하게 담긴 반찬, 잘 정리된 침구. 그냥 그게 저인 것 같아서요.

나이가 들수록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그냥 나 자신이라니. 그러면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왠지 저는 좀 평온한 마음이 생각나는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 5010님. 왠지 품성까지 멋쟁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굳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5010님께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유재하님의 목소리였어요. 5010님, 글쎄, 옛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진짜 나이가 저도 이제 50이 훤쩍 넘어 보니까 맞아,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더 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자, 8799님은 옛날에 로션 하나 챙겨 바르는 것도 그렇게 귀찮더니만 나이 드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기미 하나 더 생길까, 집앞 마트 갈 때도 꼭 선크림도 바르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저도 로션을 30대 때까지는 안 발랐던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피부가 특히 저번에 뭐래더라? 무심히 저도 제 손등을 차에 타서 보는데 집에 있거나 이럴 때는 손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실내 조명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차에 강한 가을 햇살에 손을 보는데 나이 든 게 탁 느껴지니까 꼭 핸드크림까지는 아니어도 얼굴에 바르다가 맞아 그러면서 세수하고 손등까지 꼼꼼하게 남은 거 챙겨 바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2301님은 우리 남편은요, 옷에 뭐가 묻어도 그냥 지나가고요, 실밥이 튀어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단정이 좀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있죠. 근데 아마 각성한 타이밍이 아마 올 거예요. 예. 뭐 자제분들이 이제 뭐 좀 더 나이가 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주변에서 한마디 하는 말이 가슴에 쿡. 네. 0705님, 추석에 장인어른 생신이 겹쳐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좀 정신없긴 했어도 한 번에 챙기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라고. 네, 오히려 좋아였어요. 네. 그래도 내 명절 때 또 생신까지 행복한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은 추석 떡값을 조카들 용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하긴 저도 옛날에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죠. 라고 2231님 정답입니다. 딩동댕.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자, 1641 그리고 7478님 주중에 신청하셨는데요. 이문세의 목소리로 가을이 오면, 그리고 0892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스텔라장의 빌런,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1: 네, 스텔라장 빌런까지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6095님, 와, 저는 프로인 줄 알았어요. 수제 송편 빚느라 바쁘고 힘든 날을 보냈는데 완성된 걸 보니 보람이 있어요. 우리 집 송편 너무 이쁘죠? 예쁜 만큼 맛도 좋아요 하고 사진을 주셨는데, 저 이거 진짜 뭐 양과점에서 나온 과자인가 싶을 만큼 일반적인 송편보다 디테일이 모양이 막 나뭇잎에 꽃잎에, 이 밤은 초콜릿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깨가 붙어있는 송편이구나. 어머, 예쁜 만큼 맛도 좋다 하시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좋은 재주를 갖고 계세요. 4356님은 이번 추석에는 시골도 안 가고 우리 딱 네 식구끼리만 보내기로 해서 음식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부치고 있는 나, 이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하셨는데, 음식을 버릇으로 하시진 않을 텐데, 야, 이건 뭐 그만큼 사랑이 충만하신 거죠. 내 식구를 위해서 내가 팔을 한번 걷어붙인다. 야, 갈비찜에 잡채, 제대로 된 명절 음식을 하셨군요. 친정에 홍삼 선물 세트 들고 갔는데요, 오빠네 부부가 똑같이 홍삼을 가져온 거예요. 더 웃긴 건 브랜드도 똑같아서. 아이, 원 플러스 원 나눠온 줄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서로 상의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 근데 홍삼 원 플러스 원 귀해요. 없을걸요. 아마 거기 얘기하시는 것도 정 저기, 예, 좋은 거니까 두고두고 드시면 되죠. 1771님.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축제의 계절.

0: 9월,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자, 오늘 아침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네, 로라 이지보의 From My Heart to Yours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자 이번 주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은 어떤 곡인지 기다려주십시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이번 주 하티스트 송 월요일날 들려드릴 때 하트가 엄청 달렸던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였습니다. 사실 뭐 저처럼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가요 팬들도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 다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작가는 국내 작가의 곡은 아니지만 정국의 목소리 진짜 특히 뒤에 그 브라스 섹션 나올 때 압권이죠. 예, 저도 뭐 정국 씨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곡으로 확실하게 네, 멀리서 봐도 정국이다 정도의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곡이었고요. 처음에 들을 때 팝인 줄 알았는데 정국 노래여서 무대를 찾아봤는데 춤도 멋있고 한참 어리지만 형 소리가 나옵니다 라고 2585님. 그 어셔하고 같이 부른 버전도 있잖아요. 정말 둘이 와 진짜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제가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유학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셔가 노래 제목이 애였나요? 예죠? 빠밤 빠밤 정말 그 넓은 미국도 여길 가도 빠밤 저길 가도 빠밤 했는데 어깨를 나란히를 떠나서 네, 지금 우뚝 선 정국의 위상. 4716님 이 노래는 라이브가 더 좋아요. 지미 팰런 쇼 라이브 무대를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라고. 예,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오늘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7: 1일 1짬뽕 오케이?

네, 골드플랍 라이더 화이트 홀스였습니다. 아주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마녀 같은 매력을 네, 느끼게 해주는 앨리슨 골드플랍의 2인조 일렉트로니카 유닛입니다. 4788님, 명절 음식하느라 고생한 엄마랑 이모랑 함께 사우나 가요. 집마다 명절 루틴 있지 않나요? 하셨는데, 사우나. 네. 사우나를, 우리 동네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게 사우나 그러면 동네에 크게 일단 굴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굴뚝 없는 사우나들, 특히 여성 전용 사우나는 지나가도 잘 모르니까. 아, 진짜 대중 사우나 가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가고 싶다. 근데 온탕 냉탕 저도 좋아하는데 혈관을 위해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나이가 돼서 조심해야 돼요. 2385님은 돌도 안된 우리 애기 조카가 있어서 식구들 눈길이 죄다 애기한테 쏠리니까 옆에 있는 5살 큰 조카가 삐져가지고 갑자기 서럽게 우는데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참 그럴 수 있죠. 사실 내가 라떼는 내가 진짜 다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네가 왜날다내다내 팬들을 뺏어가 이렇게 되는. 아이고. 6290님,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사촌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떠들고 놀았는데 이제는 다 가정도 꾸리고 해서 한자리에 모여도 어째 예전 같지가 않네요. 어색어색합니다. 그죠. 그게 참 편하게 서로 놀리는 것도 못하고 조심해야 될게 그만큼 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예전 정이 있으면 또 그런 어색함은 금방 풀리지 않나요? 네. 자, 정재윤님 고릴라즈의 노래 신청하셨네요. 예, 진짜 이 팀도 대단하죠. 그 블러의 데이먼 알반 그리고 만화가인 제이미 휴렛이 가공으로 그렇게 캐릭터도 만들어서 4인조 밴드로. 네. 고릴라즈의 온 멜랑콜리 힐 재윤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신 곡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걸 스윗 보이스드. 예,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아예 이름 스테이지 네임으로 사용하네요. 달콤한 목소리의 소녀 크랜베리라는 노래였습니다. 2894님, 먼 친척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친정에 모이셨는데요. 자꾸 저랑 동생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데 정정해드리기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르신들 정확히 누구신지 잘 몰라요. 아, 참. 예, 하긴 옛날부터 뭐 삼촌들, 고모들 다 그러죠. 네가 몇 학년이지? 그러면 아니 올 초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 그렇게 예, 한 달이 건넌다는 게 그만큼 무심하다기보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래도 이름 아예 남의 이름 안 부르는 게 어디냐고. 네, 좋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러면 8838님 또 4897님이 주중에 신청하셨던 이승윤의 노래입니다. 무얼 훔치지?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호우특보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시 서부와 서귀포시 남부와 동부, 서귀포시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0km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30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주제는 오고 가는 길로 정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익숙한 길이나 새로운 길을 지나면서 차에서 듣고 계신 아침 가족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동하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아주 멋진 곡, 그런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는 영화 음악가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정재일 음악감독의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노래곡을 준비했는데, 그쵸, 이렇게 노래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죠.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또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너에게 가는 길은 2010년에 발표했던 솔로 두 번째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여기에 원 플러스는 재일 씨가 베이시스트로 활동했던 팀 긱스의 히트곡이죠. 짝사랑. 네, 정말 애기애기했던 시절에 정재일 씨가 몸담았던 밴드. 자, 이렇게 너에게 가는 길, 짝사랑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예, 이 노래 난 너를 원해 냉면보다 더 예,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 긱스의 큰두 기둥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 정원영, 한상원 뿐 아니라 그 분들의 그러니까 같은 동갑내기 이제 친구분들이시잖아요. 김광민 씨까지 포함해서 냉면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 예, 평양이냐 함흥이냐 아주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예, 그렇게 맛에 대한 평가를 근데 진짜 예, 제가 갈 때마다 정원영 선배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냉면집. 그러니까 거의 뭐 주중에 한 서너 번은 가신다라는 네. 자, 긱스의 짝사랑까지 들었고요. 이어서 네. 진짜 데뷔했을 때부터 충격적으로 아주 사랑을 받았던 뮤지션 로드 그린 라잇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로드는 처음에 그 뉴질랜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데뷔와 동시에 로열이라는 노래로 진짜 야 대단한 카리스마였는데 그때가 10대였어요. 그래서 이 그린 라잇이라는 곡은 내가 너무 좀 잔잔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각성을 해서 20살이 되던 2013년에 자기 기준으로는 댄스팝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파란 불만 이어지기를 네, 막힘없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여서 오늘의 오고 가는 길큰 주제에 부합해서 선곡됐고요. 자, 로드와 같이 이 곡을 구상한 사람이 프로듀서 잭 안토노프라는 사람인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죠. 예,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잭 안토노프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함께 했던 앨범 1989 중에서 Shake It Off 라는 노래 이것도 엄청 히트했는데 자 로드의 그린 라잇에 이어서 여기 플러스는 잭 안토노프가 더해지며 네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린 라잇 Shake It Off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6676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제가요 애들 앞에서 완전 무서운 엄마거든요. 그 친척들을 만나니까 저의 옛날 별명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주파라 부르는데 그걸 들은 우리 애들이 그냥 콧구멍이 커져가지고 신나서 같이 놀리는 거 있죠. 아니 어머 정답고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엄마 주파리였구나. 예. 하긴 저도 애들이 어릴 때는 와이프를 한동안 방울이라고 제가 지어준 거 아니고 처형이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너 방울이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나이가 드니까 또 애들 앞에서 방울하고 그러기도 자연스럽게 그게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예. 다시 주파리로 회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은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지가 함께한 뱅뱅입니다. 자 그러면 예 그래도 이틀 남았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남은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고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관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0: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토요일 첫 곡으로 전해드린 시아의 Unstoppable.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그 슬리퍼 히트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발매된 초반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게 훗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0: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가 추석. 가족끼리 진짜 오붓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 대부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적으로 좀 외롭게 보낸다. 그랬다. 더 박탈감 느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고. 어쨌거나 큰일 치르고 난 뒤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실은 어제 막 달리셨다면 여러 가지로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들어 누워도 될 날인데 웬걸요? 욕심 많으신 분들, 에너지 넘치는 분들은 오늘 지금부터다. 무슨 뭐 오늘 가기 참 좋은 곳은 어디냐면 무슨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어떤 축제 현장들 이런 데 다니시는 게 참 좋아요. 어제는 뭐 가족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오늘은 또 다른 가족들, 이제 그 진짜 알토랑 같은 내 새끼, 얘네들하고 가까운 동물원 또는 뮤지엄 이렇게 다니셔도 참 좋을 그럴 토요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뭐 이제부터가 진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저랑 네, 노래 이제 가야 됩니다.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시죠. 음악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냥 오늘은 음악에서 주는 그 메시지는 휴식입니다. 그냥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 음악과 더불어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어제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짐의 미조 쿠치의 Yesterday Once More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다 누구든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진짜 훌쩍 커버리는 아이들을 봤을 때, 나보다 체구가 작아진 부모님의 어깨를 봤을 때, 더더욱 그런 순간이 들죠. 카펜터스의 노래를 이 첼로 연주로만 들어도 그리운 그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아, 토요일인데, 그리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3279님은 약국인데요. 명절 전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뭔지 아세요?

0: 명절 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이 뭘까요?
1: 소화제?
0: 그렇지. 어. 소화제. 소화제하고 파스래. 그렇지. 이 뭐 진짜 일하느라고 힘든 그 특히 아낙네들, 예, 어머니들, 며느리들 그분들은 파스가 필요하고 기름진 음식을 뭐 갑자기 많이 먹은 그런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또 소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약국인든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아유, 파스와 소화제는 그냥 우리가 비상약으로 항상 집에 이렇게 쟁여놓고 쓰는 거잖아요. 여지없이 올 명절에도 많이 쓰겠네요. 그래요. 또 그 정도는 또 그런 거의 아픔도 달콤하고 행복한 아픔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먹었는데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조규찬의 노래 준비됐고요. 예,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트래비스의 크로서. 이 트래비스 그룹은 영국에서도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의 락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좀 이렇게 젖어 있죠. 예.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감성 짙은 곡이었습니다. 크로서. 최자양 씨, 추석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연휴 맞아 늦잠 자고 일어나서 서랍에 여름옷 정리하고 가을 옷을 꺼내며 지금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정말 추석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죠. 계절이 어쩌면 참 그 무서워요.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추석 지나니까 본격적인 날씨도 가을 날씨고. 아직까지 저는 여름옷을 챙겨 입는데 반팔 반바지가 아직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번 연휴를 통해서 쓱 집어넣을 건 넣고 쓱 꺼내 입을 건 꺼내 입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빌리 조엘의 이 피아노맨 들으면 쓱 꺼내 입는 바바리 코트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중

0: 오후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해안에 최대 80mm의 비가, 부산과 경남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선선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덥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체가 심해서 25km 구간이 어렵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31km 구간에서 지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저번에 언제였나? 내가 다니는 그 대학병원에 예약 확인 좀 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내 앞에 대기자가 한 100명 정도 있었다. 알아봐야 할 용건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앞에 그 대기자 100명을 기다리는데 꼬박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어젯밤 보름달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 게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였으면 얼마나 치열했을까. 앞에서 소원을 여러 개씩 말하고 얘기가 길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아이고 좀 짧게 합시다. 소원 그거 하나씩만 빌어요. 제발. 아 참 시간 없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원성이 아마 대단했을 거다. 그러나 달림은 마음도 넓고 얼굴도 커서 전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이번 추석은 뭐 날씨가 문제지 다른 자기 할 일을 다 한 셈이다. 맑고 쾌청한 가을밤 내 소원을 들어주려 보름달을 만나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나? 아이고 하루는 괜찮어. 유통기한 며칠 지난 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어. 이런 마인드라면 그래 며칠 기다렸다가 달 구경하면 되지. 뭐 날짜 며칠 지났다고 소원 안 들어주진 않겠지. 날씨는 변하더라도 소원이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 올해도 괜찮은 추석 아닌가?

당신 보고픈 마음을 담아 달에게 말을 걸어. 당신도 지금 다른 곳에서 달을 보며 혹시 내 생각하고 있을까? 뭐 이런 가사예요. 'Talking to the Moon', 예, 브루노 마스의 노래. 브루노 마스가 이 곡 가사를 직접 썼는데 너무 안 써줘서 창밖에 달을 보면서 너무 외롭고 막막했대요. 그러다가 아 이거네. 그래 달한테 내가 얘기를 좀 걸어보는 거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예, 브루노 마스 예, 추석 잘 샜고요. 송편은 좀 먹었나 모르겠네. 아마 연휴가 뭔지도 모르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기 LA를 비롯해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 멕시코 시티까지 계속 공연 줄줄이 하고 있어요. 내년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공연 그 일정으로 지금 쭉 돌고 있는 브루노 마스. 그래, 아, 왠지 브루노 마스의 명절 날은 그 집안에 한 100명 정도 가족들이 올 것 같은데 대가족일 것 같아요. 왠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함께 바베큐하고 뭐 파티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 일주일 내내 할 것 같고 왠지 그 대가족 중심제로 살 것 같은 브루노 마스의 그런 느낌 있습니다. 네. 참 그러고 보니까 가을은 이렇게 영감을 주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잔나비 최종훈이 가을밤에 든 생각을 노래에 담아

제이미 밀러의 노래. 아우 애절하네요. Here's your perfect. 당신을 떠나보내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게 당신을 위한 이별이길. 뭐 이별 같은 건 몰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별이 찾아올 때 마무리 잘하는 거. 그게 참 서로에 대한 그게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제이미 밀러가 이별의 아픔을 음악으로 풀어낸 그런 곡 Here's Your Perfect 였습니다. 아, 문세 DJ님은 명절 때 연락 엄청 많이 받으시죠? 김혜정씨. 저는 오늘 휴대폰 연락처를 살펴보면서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반갑게 받아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그동안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살짝 늦으셨네. 추석 명절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명절을 기회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뭐 이게 일종의 풍습인 것 같은데 좋은데 한꺼번에 몰리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떨 땐 제가 카톡이 한 100개가 와요. 그러면 아, 이 친구 진짜 오래간만이다. 반가운 친구들인데 그들도 이제 깜빡하고 있다가 명절을 기회로 이제 인사하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면 그거 다 일일이 답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간간이 심심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안부를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방송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한꺼번에 몰리는 거 힘들어. 답하는 것도 귀찮고. 스팅이 에바 캐스디가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걸 듣고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뭐 이렇게 극찬을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 Fields of Gold를 에바 캐스디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 오후도, 그리고 내일 일요일도 통째로 남아있죠. 예, 뭐 주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아직 충전할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뭘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 토요일 오전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면 오후로 넘어가지만. 자, 끝곡으로 자미로콰이의 Love Philosophy, 이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어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정의가족 398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주 느린 메신저가 화제래요. 메시지를 보내면 편지를 문, 비둘기 그림이 출발하는데 실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재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로 천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요즘처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요건 아마 속도보다 낭만을 택한 거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확실한 건 진심이 있다면 어떻게든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도 숫자 1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는 건 살짝 섭섭하다 라고 강조해보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0: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노리플라이와 타로가 함께 부른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를 맡은 시아의 남규리입니다. 앞에서 비둘기 속도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속도파인가요? 아니면 낭만파인가요? 저는 낭만파인데 일 연락을 너무 늦게 받으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남대표라서요. 네, 빨리 대답을 받아야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에 무조건 답장해드린다고 약속드리고요. 도착한 사연들 살짝 소개해볼까요? 3422님, 고향집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1년에 두어 번씩 타는 기차인데 왜 탈 때마다 설레나 몰라요. 규리 씨는 기차 자주 타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차를 탈 일이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시아 재결합하고 여기저기 행사 다니고 방송 다니면서 시간 관계상 기차를 많이 타봤습니다. 근데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랬는데요. 기차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기차역, 공항 이런 장소가 뭔가 이렇게 어디를 떠나기 전에 기다리는 그런 감정을 주는 설레이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이혜원님, 추석 때 큰 일정이 없었는데 귤디가 라디오를 한다는 소식에 점심 약속은 안 잡고 계속 비우고 있어요. 이번 주는 귤디랑 함께 달려보려고요. 아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또 제가 라디오를 한다는 소식에 점심 약속을 안 잡으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맛있는 네, 집밥 드시면서 저랑 함께 달려봅시다. 네, 자, 오늘 두 시간도 저 귤디가 책임질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정의 토요일엔 텐션 넘치는 분이죠? 흥 버터플라이 나비씨와 추억의 탑10 함께하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0: 저 맞나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정어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매운 거 먹고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5: 여러분은 지금 무대 장인, 감성 장인, 소란도 인정하는 라디오계 짱!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새 앨범 레이어로 정의에 방문한 소란 고영배입니다. 사실 정의는 자주 놀러오기도 하고 올 때마다 다들 반겨주셔가지고 고향같이 편안하기도 한데요. 또 그만큼 청취자분들이 소란 노래를 사랑을 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귀명창 우리 고급귀 정의 가족분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곡을 들고 왔습니다. 소란의 이번 신곡 이별 직전은요, 약간 락발라드 같기도 하고 이별하는 감성이 잘 묻어있는 그런 좋은 노래,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제가 추천해드릴 곡 한 곡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추천곡은 10cm의 일말의 가능성. 이 노래 그 10cm가 좀 교만하고 뭐 이런 인간적으로 저에게 좀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노래 자체는 정말, 음악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아, 노래가 아름답고 또 이별 직전이랑 조금 닮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소란 고영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똑똑똑. 저희 왔어요. 정오의 희망곡 문을 살포시 두드리는 주인공들. 바로 만나볼까요? 9월 29일 화요일. 깜찍 상큼 러블리한 팀 라이썸. 9월 30일 수요일. 다정하고 따뜻한 음색 소수빈까지. 다음 주 정오의 희망곡도 기대해주세요.

기억 저편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시간 여행에 빠져보는 시간, 추억 급소환 뉴스의 추금 뉴. 안녕하십니까. 2026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남자농구팀의 금메달을 위해서 손톱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으면서 혼자만의 싸움을 벌인 금메달 아나운서 고홍룡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득 안고 추억여행 떠나볼 텐데요. 이번 주에 가볼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2007년으로 출발합니다. 주말에 태안으로 기름 닦으러 가실 분 모집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기억나시나요? 아름다웠던 태안의 해안선에는 순식간에 검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만 갔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청난 저력이 발휘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헌 옷가지와 고무장갑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태안으로 모여들었고요. 그 인원만 무려 120만 명이었습니다. 맹추위 속에서도 돌멩이 하나하나 기름때를 닦아내면서 태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외신에서도 한국에서만 가능한 위대한 유산이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커다란 희망을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이었는데, 근데 요즘 태안 꽃게가 그렇게 살이 꽉 찼다고 합니다. 꽃게찜, 꽃게탕, 대하도 제철이에요. 제가 중계 동안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중계 끝나고 태안 꼭 가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코너 속 코너 코코너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정희 선생님들 주퀴즈. 2007년 MBC 1회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야동순재, 식신주나, 까칠 민용, 꽈당 민정, 오케이 해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큰 웃음을 줬습니다. 특히 이 배우를 빼놓고는 거침없이 하이킥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 배우의 본명, 풀네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정준하 씨와 최민용 씨의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친할머니 역할을 대체적으로 맡은 분인데 까칠한 남편과 드센 며느리 사이에서 치이는 역할을 아주 맛깔나게 연기한 이분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도 잔잔한 반향을 일으킬지도 모를 고강용 힌트 준비했습니다. 명대사 힌트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강용이는 포도가 먹고 싶었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참여해 주시고요. 10분 추첨해서 매운 김치 세트를 쏘겠습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추억의 노래 하나 들어보죠. 힙합 그룹 무가당의 거침없이 하이킥.

무가당의 거침없이 하이킥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의 빅재미 정오의 희망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토요일의 잔재미 MBC 아나운서 고광용이고요. 추억의 퀴즈 축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2007년 우리를 웃고 울렸던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명연기를 보여준 배우는 바로 국민 어머니 나문희 씨였습니다. 당첨자분들 방송 후에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추억 급수한 뉴스 추급류 2007년 두 번째 소식 갑니다. 야, 오늘 밤에 석호필 탈옥 성공할까?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때는 200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미드 열풍의 주인공 바로 프리즌 브레이크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스코필드에게 한국 팬들이 붙여준 애정어린 별명 석호필. 온순하고 잘생긴 얼굴 뒤에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요. 억울한 형을 구하기 위해 교도소로 들어간 그 주인공의 모습에 남녀노소 모두가 푹 빠져들었었죠.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웬트워스 밀러가 내한할 정도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 편만 딱 이것까지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결국 뜬 눈으로 하룻밤을

지새게 되는 거. 연휴라고 또 다음날 쉰다고 너무 들떠서 밤새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적당히 늦게 주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억 급소한 뉴스 추급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는 스페셜 DJ 남규리 씨와 나비 씨가 오늘의 소환년도 2007년 인기가요들로 신나게 달려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추억의 노래 GOD의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경치가 없어서 이제껏 편지를 못했어. 할 말이 없어서 펜을 들어도 쓸 말이 없었어.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 달라지겠다는 말 어디 한두 번 해봤어야지. 나도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너에게 어떻게 날 이해해달라고 해.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돼. 했던 말은 전부 다 어겼는데.

0: 그동안 내 인생에서 쫓아내고 있어. 나랑 있는 걸 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같이 수줍게 바르고 있어. 애써 이해하고 용서해주려는 널 계속 비웃듯이 괴롭히고도 뭘. 아직도 기대하고 이런 편지를 쓰는지. 말도 안 되는 욕심 이기심인지 아는데. MBC FM
1: for you.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가 돼서 현재 특보지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고요. 중부지방은 햇살이 강해지고 있어서 27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만종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어서 부근 4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으로는 회인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보은 나들목부터 회인까지 9km 구간이 밀립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영업소 부근도 사고 여파가 남아서 부근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의가족 3521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두 분도 예전에 명절만 되면 신문에 나온 테레비 편성표부터 찾아봤나요? 이분 옛날 사람이네요. 테레비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만 가위로 오려서 보고 싶은 영화, 재미난 예능 프로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쫙쫙 쳤잖아요.
1: 그럼요. 특히 보고 싶은 프로들끼리 시간이 겹칠까봐 대학교 수업 시간표 짜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 스케줄 발발 외웠는데 정작 그 시간이 되면 아빠가 스포츠 보고 엄마가 드라마 봐서 억장이 무너졌다 라는 안타까운 명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추억의 탑 10 출발합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이분을 소개하는 추임새가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텐션을 높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톤이 낮아서 그러는데 먼저 혹시 시범 좀 보여주시겠어요?
0: 네, 규리 언니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이크 꺼야 돼요. 예, 좀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네. 파파파파 파니어 파니어 에스 파니어 냄시 냄시 냄시 예스 매매매 컴온.
1: 오,
0: 많이 놀라셨나요?
1: 네. 박수. 네, 예. 컬처 쇼크입니다. 정의의 토요 여신 나비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1: 엄청난 네, 네. 텐션이군요.
0: 지금 오프닝부터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1: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MC 하실 때랑 좀, 네. 좀 느낌이 다른?
0: 맞아요. 제가 이 정의 네. 스튜디오에만 오면은 네. 또 이 정의 톤이 있어요.
1: 대단하시네요. 예,
0: 그때 MC 볼 때는 약간 이제 고품격으로
1: 맞아요.
0: MC 스타일로 우아하게. 했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우아 같은 거는 하면 안 돼요. 신영 언니한테 많이 혼나요. 그러면
1: 그렇군요. 네. 그럼 저는 어떡하죠?
0: 우리 연습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규리 언니?
1: 연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0: 자,
1: 거죠?
0: 자, 도레미파솔라,
1: 도레미파솔라, 파파파,
0: 파냐 파냐,
1: 파냐 파냐,
0: 에스 파냐,
1: 에스 파냐,
0: 냄시 냄시 냄시,
1: 에? 냄시요? 냄시 냄시 냄시.
0: Yes, man, man, man, and come on.
1: Yes, man, man, man, oh, come on.
0: 오, 좋아요. 합격입니다.
1: 벌써 힘들어.
0: 네.
1: 아, 저 지금 시아 콘서트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너무 네. 또 열심히 해주셔서.
1: 아이고, 너.
0: 감사해요. 네.
1: 정의의 토요 여신, 나비씨.
0: 네.
1: 네. 아니. 얼마 전 저희가 행사장에서 만났었죠?
0: 맞아요. 아까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행사에 MC를 맡았었고 그때 이제 또 스페셜 게스트로 시아 분들도 오셨고 VOS 오빠들도 계셨고요. 뭐 또 많은 가수분들이 네. 계셨었죠.
1: 맞아요.
0: 네. 그때 저는 시아 이제 저희 보람이랑 연지는 맞아요. 오랜 친구이기도
1: 친하다고.
0: 하고
1: 네, 네.
0: 규리 언니도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1: 맞아요.
0: 너무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그냥 그 소녀 감성이야. 옛날보다 더 소녀가 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어떻게 이렇게 변치 않아요, 사람이?
1: 아닌데? 제가 철이 없나 봐요.
0: 철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이 비주얼이 더 어려지고 더 예뻐졌어요.
1: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 거예요?
0: 그건 맞아요.
1: 그런 게 좀 예. 뭔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이를 낳으면 일단 네. 얼굴빛이 잿빛이 돼요.
1: 아니 근데 그런 예. 것 치고는 너무너무 화사.

0: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1: 집에 있으면 많이 어둡고요. 아, 지쳐서. 너무 행복한데 지치잖아요. 이 육아라는 게 쉴 틈이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예, 그래서 나올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비비크림도 바르고
0: 즐겁게
1: 즐겁게 기쁘게 나오죠.
0: 너무 아직도 너무너무 예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정희 제작진이 저희의 또 다른 인연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1: 아, 또 인연 있죠.
0: 있어요. 네네. 진합니다. 바로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첫 미니 시리즈였거든요.
1: 네네.
0: 49일에 나비 씨가 OST로 참여했었다고 해요.
1: 맞아요.
0: 제목이 느낌이 와.
1: 안녕하세요?
0: 알죠. 제가 맨날 저희 OST 들으면서 감정 잡고.
1: 아, 진짜?
0: 네.
1: 맞아. 느낌이 와.
0: 느낌이 와. 느낌이 네네. 오시나요?
1: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했고.
0: 그쵸?
1: 녹음할 때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냥 술술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0: 그쵸?
1: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0: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노래를.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나비 씨가 OST를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비 씨가 평소에 드라마 매니아라고 들었는데 이 배우 나오면 꼭 OST 부르고 싶다 하는 배우 있을까요?
1: 아, 진짜 제가 사실 예전엔 드라마도 즐겨보고 했었는데 요즘 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0: 육아하시다가
1: 마지막이
0: 일하시다가.
1: 맞아요. 마지막 본 게 그 변우석 씨 나왔던 거 뭐였죠? 그
0: 변우석 씨.
1: 그 선재였고
0: 선재였고
1: 거의 그 정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0: 2년 전 아닌가요?
1: 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TV를 틀 수가 없어. 하지만 뭐 너무 훌륭한 멋진 배우분들 많죠.
0: 맞아요.
1: 네.
0: 영화 볼 시간도 없으시겠네요.
1: 영화를
0: 아예
1: 영화관에 최근에 아기 때문에 이제 토이스토리 보러.
0: 아, 토이스토리.
1: 네. 저를 위한 영화관은 한 번도 최근엔 간 적이 없습니다.
0: 네, 지금 당분간 동심으로 지내시고 계시는군요.
1: 맞아요.
0: 저도 잠깐 조카를 볼 때 아기 상어를 아주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아이들 나오는 그런 그 아이들 위한 영화 있잖아요.
0: 네네.
1: 뭐 핑크퐁이라든지.
0: 핑크퐁. 맞습니다.
1: 예, 뭐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요런 거 좀 참여를 하고 싶어요. OST로.
0: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1: 네네네.
0: 저도 그때 그런 생각했었는데.
1: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0: 겨울왕국. 네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은 계속 그 음악을 한번 꽂히면 계속 듣기 때문에 쭉 갈 수 있어요.
0: 잘 드실 것 같아요.
1: 예, 좀 제안 좀 주세요, 선생님들. 네.
0: 제안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벌써부터 나비 씨와 수다가 아주 찰지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나면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질 거라 믿고요.
1: 네.
0: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추억의 탑
1: 10
0: 본격적으로 달려볼게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49일에서 나비 씨가 불러준 OST죠. 느낌이 와.

0: 와우! 토요일에 함께하는 추억의 탑
1: 10.
0: 오늘 준비된 차트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죠. 2007년 9월 마지막 주 달려볼게요. 나비 씨, 10위 갈까요?
1: 네, 10위입니다. 현영의 연애 혁명. 이 노래 기억나세요?
0: 어,
1: 기억을 전혀 못하는 얼굴이고 저도 지금
0: 네.
1: 어, 멜로디가 생소한데요?
0: 네.
1: 일단 들어볼까요?
0: 네, 네.
1: 네, 네. 누나 현영은 언니잖아요,
0: 어,
1: 지금.
0: 그건 알아요. 네,
1: 그 근데... 노래는 너무 대박이 났고
0: 이 척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1: 예.
0: 거죠?
1: 멜로디가 너무 낯선데요?
0: 저도요. 네.
1: 네, 이 노래가
0: 네.
1: 현영 씨가 누나의 아. 꿈으로 대박이 나고 두 번째로 낸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0: 네.
1: 바비 인형 컨셉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 굉장히 화제였다고 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다고 해요. 배우와 방송인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는 현영이 일본 인기그룹 모닝구무스의 연애 레볼루션을 번안한 연애혁명을 부른다. 아, 이 노래가 원래 이제 일본 곡이군요. 연애 레볼루션.
0: 아, 그렇네요.
1: 아, 맞아. 이때는 일본 노래 번안을 또 많이 했었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기억이 나는 게 아이유미의 큐티 허니도 있었고
0: 맞아요.
1: 포지션의 I love you
0: 너무
1: 요거,
0: 유명하죠.
1: 이거 너무 유명했고 네. 화요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봐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당신과의
1: 어, 맞아, 맞아.
0: 키스를 오. 세워보아요.
1: 규리 씨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규리 언니도. 네네. 그리고 박효신의 눈의 꽃.
0: 이 명곡은.
1: 이거는 뭐.
0: 네. 네네. 현영 씨가 또 유명한 게 재테크 고수였어요. 어,
1: 이때부터요? 우와. 이때부터?
0: 너무 부럽다.
1: 네.
0: 통장을 20개로 쪼개서 돈 모으는 방법이 화제가 돼서 와, 책까지 냈는데 이야. 베스트셀러가 됐죠?
1: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부자 됐다고 하면 관심을 일단 가지니까
0: 그쵸?
1: 다 따라해보고 싶거든. 어,
0: 요즘은 주식의 달인이라고
1: 이야,
0: 하네요.
1: 부럽다.
0: 혹시 나비 씨는 재테크 잘하시는 편인가요?
1: 어, 저도 사실은 네. 결혼 전에는 네. 저축만 할 줄 알았었어요.
0: 오.
1: 특별한 어떤 수단이 있었던
0: 그러니까요.
1: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축만 네네.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투자나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고
0: 어떤,
1: 있죠.
0: 어떤 투자요?
1: 뭐 그냥 가볍게 소소하게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근데

0: 부식 쪽은 아니 좀 아프네요. 잘 몰라요. 규리 씨는 어때요?
1: 저도 사실은 저축파인데 저도 요즘은 좀 부동산을 공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딱 기회가 되면 포착할 그 순간에 대하여
0: 한 방을 노려야 돼요.
1: 아,
0: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큰 거 하나를 가야 돼요. 매 눈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어야 돼요.
1: 매 눈으로
0: 언제든지
1: 한 방 캐치.
0: 맞아요, 맞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멋진 언니 현영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0: 네.
1: 연애 혁명.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0: 아, 와우.
1: 와우. 추억의 탑
0: 10.
1: 텐션 짱. 나비 씨와 2007년 9월 마지막 주 인기가요. 계속 만나볼게요.
0: 네.
1: 이번엔 9위입니다. 백지영의 사랑 하나면 돼.

0: 발라드 퀸 백지영 씨의 여섯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직전 앨범 사랑하네가 큰 히트를 치면서 다시 한번 애절한 발라드 곡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당시에 노래 좀 한다는 분들 사이에서 백지영 씨 노래는 최고의 애창곡이었죠. 발라드 러버들은 총 맞은 것처럼 사랑하네 잊지 말아요 등등 댄스 러버들은 선택 대쉬 거기에 남녀 듀엣을 한다? 바로 내기의 캔디 나와줘야 되거든요.
1: 맞아 맞아요. 아니 규리 네. 씨도 이제 직업이 가수이긴 하지만 네. 가끔씩 노래방도 가시나요?
0: 예, 네, 예전에 이제 저는 15년 동안 네. 배우 생활했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1: 어, 15년 동안 무대에 못 올라가는 걸 거기 가서 풀었구나.
0: 맞아요. 노래 부르다가 이제 친한 주인 있는 노래방 가면 네네. 주인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해서 떡볶이 사다 먹고 짜장면 시켜 먹다가
1: 배달 혼자 또 맛있죠.
0: 누워 있다가 다시 배부르게 앉아서 노래 부르고 또
1: 사장님이 일단 친하면 가능해요.
0: 네, 친해야 돼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좀 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통 가면 어떤 노래를 좀 많이 부르세요?
0: 그때 그때 다른데 저는 막 탬버린을 흔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1: 되게 우아한 발라드 부르실 것 같아요.
0: 진지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불렀는데요. 뭐 신나는 곡도 부르고 이제 대형 기획사에 있는 가수분들 것도 혼자 막 불러보고
1: 아이돌분들 것도
0: 맞아요,
1: 부르고
0: 맞아요 맞아요. 혹시 나비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1: 저도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끔씩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좀 앞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0: 진짜요?
1: 예, 뭐 이런 거 부르고. 저도 이제 걸그룹을 제가 이제 항상 솔로 활동만 했다 보니까 맞아. 걸그룹들 아이돌 노래 같은 것도
0: 싶죠.
1: 많이 불렀고.
0: 맞아요.
1: 맞아 맞아. 아 제가 최근에 그 노래 불렀잖아요.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아 이때 규리 씨가 없었나?
0: 먼저 아니 원자 뭐더라 그 노래
1: 여성시대
0: 여성시대인가
1: 여성시대 맞죠?
0: 네네.
1: 아 원더우먼 죄송해요. 여성시대랑 원더우먼 비슷해.
0: 아 그랬군. 어디서 부르셨어요?
1: 이 노래를 네. 저랑 같이 노래하는 이제 대학교 네. 후배들인데 네. 애기가 둘씩 있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애둘 레이디라고 네. 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 해피투게더에서 네. 이 노래를 불러서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0: 제가 한번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1: 네네. 아,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서 뭐 네. 보람이랑 연지도 네. 당연히 불렀지만 규리 씨 생각도 많이 났어요.
0: 아 진짜요?
1: 네. 항상 그리워했거든요.
0: 아,
1: 빨리 돌아와주세요.
0: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네. 자 그럼 노래 참 잘하는 친근하고 멋진 언니 백지영 씨의 사랑 하나면 돼 듣고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6: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아, 와우! 정호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시아의 남규리고요. 정의 토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흥생, 흥사, 나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억의 탑!
2: 10!
1: 2007년 9월 마지막 주 인기가요. 가볼까요?
2: 자, 8위는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이 노래가 소시 데뷔곡 맞아요.
1: 함께 무대를 했었어요. 아.

0: 아니 소녀시대 멤버로 들어갔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을 것 같아요.
1: 사실 SM에 갈 뻔했습니다.
0: 아 진짜? 아니, 아니 갈 뻔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1: 다른 데로 간 거예요. YG로.
0: 아 그럼 SM에서도 탑을 냈었던 거야?
1: 네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0: 역시 선택을. 역시 원석을 알아봅니다. 아. 와 아, 진짜 어땠을까? 규리 언니가 SM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1: 그럼 슬프게도 또 씨앗은 없지 않았을까?
0: 아 그러니까 지금의 씨앗은 또 없었을 수 네. 있겠네요.
1: 저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0: 지금 너무 좋죠. 씨앗은 네. 최고입니다 정말로.
1: 네. 네.
0: 아, 이 노래가 소녀시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뷔곡이고요. 노래를 하면서 춤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췄는데 저는 아. 그 발차기 춤.
1: 맞아요. 발 뻥 차는
0: 맞아요.
1: 거.
0: 맞아요. 그... 정말 여리여리한 그 소녀들이
1: 맞아요.
0: 그 파워풀하게 발차기 춤을 춰서 야 이거 진짜 이 그룹은 무조건 뜬다.
1: 그때 그런 엠카운트다운에서 네. 같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리허설 하는 걸 봤거든요.
0: 어, 리허설 봤어요?
1: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예쁘고.
0: 다
1: 그래서
0: 예쁘고.
1: 어, 저 팀 잘 되겠다 했는데 역시나 잘 되더라고요.
0: 그때 이때 소녀시대는 데뷔 무대였고 씨앗은 몇 년 차였어요?
1: 저희는 그때가 이제 한 2년 차였나? 2-3년 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럼 약간 네. 그 선배 라인이잖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선배였어요.
0: 소시 너네 인사 안 하니?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1: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네. 그... 뭐 보람이한테는 어떤 멤버가 저한테는 어떤 멤버가 어. 이렇게 연락을 해와서 어. 자주 이렇게 갈매기살도 먹고 성엽살도
0: 아,
1: 먹고
0: 진짜?
1: 네 조언도 해주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카페에서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니 규리 언니한테 네. 연락하면 갈매기살 사주나요?
1: 맞아요. 저는 그 농골땡 하시나요?
0: 연락 드릴게요. 갈매기살 참 좋아합니다.
1: 네, 예, 네. 예. 연락하세요.
0: 연락드립니다.
1: 네. 육아하시다 힘들 때. 예.
0: 저 DM 네. 바로 해요.
1: 알겠습니다.
0: 놓치지 않아요.
1: 네, 네.
0: 네. 네. 어, 이런 소녀시대가 네. 내년 8월이 20주년이라고 합니다.
1: 아니, 그러니, 아, 그러니까 딱, 아니, 저희보다 1-2년 늦었던
0: 맞아,
1: 거네요.
0: 맞아, 지금 올해가 이제 씨앗 20주년이고.
1: 맞아요.
0: 야, 대단합니다. 세월도 와, 너무 빠르고.
1: 까마득하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소녀시대가 20주년을 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까 엄청나게 열심히 회의 중이고요.
1: 그렇구나.
0: 새 앨범도 지금 네, 새 계획을 앨범. 하고 있대요.
1: 아니, 얼마 전에 효리수도 나오지 않았나요?
0: 네, 효리수 대박이잖아요.
1: 너무 재밌어요.
0: 아니,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항상 네. 여리여리하고 소녀소녀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많이 걸쭉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아니 제가 그 유퀴즈에서 봤는데 네. 라이벌이 씨앗아.
0: 어? 어 도발했네 효리수.
1: 너무
0: 효리수 씨앗아 라이벌이야?
1: 너무 팬입니다.
0: 네네.
1: 저도.
0: 아니 어떻게 한번 배틀 한번 떠야겠네요. 효리수 대 씨앗, 씨앗 대 효리수.
1: 어떤 걸로 떠야 할까요?
0: 네. 무대로 아 노래 바꿔 부르기 뭐 이런 것도 재밌을
1: 것
0: 같고.
1: 너무 재밌겠다.
0: 진짜.
1: 네. 댄스. 한번,
0: 댄스. 되잖아요.
1: 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약간 연지랑 보람이 살짝 애매한데.
1: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메인 댄서잖아. 될 수 있어.
1: 네네.
0: 네네.
1: 네. 자 효리수 대 씨앗의 대결.
0: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1: 기대해보면서
0: 예, 기획을 해주세요. 이건 콘텐츠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1: 소녀시대의 데뷔곡이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크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와우!
1: 추억의 탑
0: 10!
1: 정의 토요일을 책임지는 흥자판기 나비 씨와 2007년 9월 마지막 주 인기가요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번엔 7위예요. 리쌍의 발레리노. 어, 이거 아시죠?
2: 어, 이 노래 너무 좋아졌어요.
3: 그녀에게 들리게 오, 사랑도 에이 가져가라고
1: 일상에
2: 너무 좋아요.
1: 일상의 4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알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유명한데요. 배우 류승범 씨가 나오는데 늦은 밤 소주 3잔 얻어먹고 출연을 약속했다고 하죠. 와, 워낙 찐친이라 가능했을 텐데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류승범 씨는 단 한 차례의 NG 없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멋지네요.
2: 맞아요. 규리 씨도 연기 활동을 네. 지금까지 꾸준히 또 많이 해 오셨잖아요.
1: 맞습니다.
2: 배우들은 이제 NG가 나면 네. 또 배우마다 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2: 어떻게 하셨어요?
1: 보통 이게 조금 NG를 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딱 군기 바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2: 선배님들하고
1: 네, 선배님들이랑 하거나 네.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아. 이제 빨리 우리 이걸 마무리를 해야
2: 넘어가야 될 때.
1: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예전에는 좀 이런 시간 제한이 없어서 밤을 많이 샜잖아요.
2: 맞아요.
1: 그때 이제 모두가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조금 장난스럽게 NG를 내면 안 되고요.
2: 그렇죠. 좀 그때는 네. 혼나요 많이.
1: 그렇죠. 많이 혼나고
2: 눈치도 보이고.
1: 맞아요.
2: 스태프들도 힘드니까.
1: 맞아요. 웬만하면 네. NG를 안 내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애드립을 이어가거나 네 그러거나 이제 괜히 옆 사람을 칩니다 웃으면서. 네
2: 웃음 터질 때가 좀 힘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때는 이제 약간 애드립으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승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2: 네네.
1: 네 혹시 나비 씨는 네네. 뮤직비디오에 원하는 사람을 출연시킬 수 있다.
2: 오.
1: 그럼 누구를 섭외하고 싶나요?
2: 뮤직비디오에.
1: 네.
2: 아니 저는 진짜 앞에 계셔서 드리는 네. 말씀이 아니라 너무 이 규리 언니의 이 어떤 모습이 제 음악과 이렇게 같이 나오면. 뭔가 되게 사연 있는 그런 스토리가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일단은 클릭을 무조건 할 것 같아. 썸네일 무조건 클릭할 것 같아.
1: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어떻게 섭외 요청 좀 드려도
1: 네,
2: 될까요?
1: 언제든지 하세요.
2: 진짜로 저는 네. 이거 다 녹음해놓습니다.
1: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또 네 애 둘 마음은 예. 네, 꼭 다 약속을
2: 맞아요. 애견만은 무섭습니다.
1: 무섭습니다.
2: 예, 쫓아갑니다. 강합니다. 네, 강해요. 엄마들은 강해요. 네,
1: 구두 계약도 계약
2: 맞아요. 네.
1: 자 그럼 다음 순위 만나볼까요?
2: 네. 아 네.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6위는요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씨아의 사랑의 인사. 오 라이브로
1: 불러주실 수 있나요?
2: 제가

0: 아니 수임새가 어 저 소주 드시는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0: 한잔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1: 아니 나비 씨가 불러주시니까 네. 아 이게 막 이 빠져듭니다.
0: 어, 저도 좀 어울리나요?
1: 네. 너무 어울려요.
0: 어, 진짜.
1: 네 한번 왕곡을 부르는 걸 듣고 싶습니다.
0: 어, 제가 한번 감히 도전.

0: 해보겠습니다.
1: 네, 꼭 해주세요.
0: 네네. 네. 이 노래가 씨아의 2집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1: 네.
0: 피아노 곡으로 유명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샘플링해서
1: 맞습니다.
0: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근데 씨아의 뜻을 지금 제작진분들이 찾아봤는데
1: 네.
0: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1: 네, 이 씨아의 뜻은 제가 직접 지은 의미로요.
0: 아, 규리아가 지었어요?
1: 제가 지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씨아는 회사에서 네. 씨아를 가져오셨고
0: 네네.
1: 여기다 너가 약자를 넣어봐.
0: 넣어봐라.
1: 네, 그래서 제가 리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See you always, 언제나 팬들과 노래를 하겠다.
0: 야, 너무 잘했다.
1: 네, 라는 뜻 하나랑
0: 네네.
1: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이런 두 가지 뜻인데
0: 소름.
1: 제가 둘 다 포기를 못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0: 야.
1: 나온 겁니다.
0: 아, 그래서 결국에 다시 만났잖아요. 이름처럼.
1: 그니까요. 아니
0: 어머머머.
1: 이게 뭔가요?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0: 이거 데스티니다. 진짜 잘 지었다.
1: 그쵸, 신기하죠.
0: 어머머.
1: 정말 그때 생각이 나요. 이름 지을 때 그냥 see you always. 언제나 여러분들과 언제나 항상 노래하겠다. 그리고 see you again. 시야 다시 만나자. 이렇게 두 개 하고 싶어요. 이랬던 것 같아요.
0: 진짜 사장님도 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고. 진짜 장면가 선생님 같아요.
1: 네.
0: 네. 반전의 매력이 있으시네요.
1: 네.
0: 네네. 아니,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1: 네.
0: 남규리. 게임 너무 많이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와서 기타도 관뒀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맞나요? 사실인가요?
1: 기타를 치다가 게임을 하니까 이제 손목이 탁 나가더라고요.
0: 아.
1: 기타도 쳐야 되는데.
0: 기타도 쳐야 되고.
1: 게임도 해야 되니까.
0: 컴퓨터 게임이요?
1: 아니요, 그 조이스틱으로.
0: 아. 오, 옛날 사람이네요. 잠깐만.
1: 네.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기타를 못 치게 됐습니다.
0: 아, 진짜.
1: 게다가 옆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그 뭐 주사도 맞고요. 통증.
0: 게임을
1: 뭐.
0: 하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베긴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 염증이 생긴
0: 아,
1: 거예요.
0: 아, 그 정도로.
1: 네. 보호막이 염증이 생겨서.
0: 예, 한 번 맞으면 또 파고 드시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아니 제가 그 음악 방송 나와서 삼겹살. 삼겹살이었나? 그 노래.
1: 맞아요.
0: 그것도 직접 작사 작곡 하신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노래가 너무 재밌으면서 귀에 네. 쏙쏙 박히더라고요.
1: 그쵸.
0: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1: 진짜요?
0: 네.
1: 맞아요. 제가 삼겹살한테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게 많은 거예요.
0: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잖아.
1: 맞아요.
0: 삼겹살은.
1: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어떤 중요한 찰나에 네. 삼겹살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0: 어떤 찰나요?
1: 이제 연습생을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오래 하다가 그때 노래 이제 가수로 데뷔를 못해서 친구들한테 불러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나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더 이상 가수를 못할 것 같아. 이제 나도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먹고 살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잠깐 녹음실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라. 이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바이브 류재현 선배님한테 그래서 저 이제 노래 안 할 거예요 했는데 한 번만 어디 녹음실에 가서 노래를 불러라 했는데 그게 여인의 향기 타이틀곡이 돼서 다음날 바로 노래가 만들어지고
0: 어머.
1: 2주 만에 데뷔한
0: 어머머머머머.
1: 그런 케이스입니다.
0: 씨아 데뷔 2주 전에 삼겹살을 먹다가 어머.
1: 잠깐 그 대치동으로 가서 노래를
0: 대치동 거기 녹음실 가셨군요.
1: 네, 근데 그때 이제 연지랑 멤버 보람이가 있었고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0: 영수 오빠 있었군요.
1: 이름이 뭐예요? 남규리입니다 했더니 이만큼 듣고 들어가서 한번 노래 불러볼래요? 했는데 이제 그게 여인의 향기로
0: 대박이다.
1: 나갑니다.
0: 그럼 진짜 삼겹살과 운명이네요.
1: 엄청난 운명이에요.
0: 이 정도면 평생 삼겹살 협회에서 어떻게 홍보 저기 협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래서 삼겹살한테 너무 고마워서 생각하다가 영상 편지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더니 제가 삼겹살 광고 모델이 됐어요.
0: 아니 되는 사람은 된다.
1: 너무 웃기죠.
0: 대박이다. 삼겹살 모델까지.
1: 네, 기적입니다. 이것 또한.
0: 야, 네. 이거 평생 삼겹살 드셔야겠네요.
1: 맞습니다.
0: 소고기로 갈아타면 안 돼.
1: 냉장고에 삼겹살 가득가득합니다.
0: 야,
1: 네.
0: 와, 이거 진짜 스토리가 대단하네요.
1: 기가 막히죠.
0: 진짜.
1: 네.
0: 야.
1: 그래서 저는 네.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0: 맞아요. 진심으로
1: 네.
0: 다가가면
1: 맞습니다.
0: 다 알아주게 돼 있어요.
1: 네.
0: 네.
1: 그럼 이쯤에서 네, 진심이 담긴 세 개의 명곡 들어볼까요?
0: 네.
1: 시아의 사랑의 인사.

0: 와우! 추억의 탑 10!
1: 나비 씨와 함께 2007년 9월 마지막 주 인기가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5위 가볼까요?
0: 네.
1: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0: 오.
1: 이 노래도.

0: 그렇습니다.
1: 네, 네. FT 아일랜드 1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바이브의 류재현 씨가 만든 곡입니다.
0: 아, 역시 류재현 씨.
1: 역시
0: 규리 언니 스타일을 딱 아네.
1: 네. 네. 당시 아이돌 그룹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FT 아일랜드는 꽃미남인데 심지어 실력까지 뛰어난 밴드라서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0: 맞아요.
1: 게다가 보컬인 이영기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하잖아요.
0: 아, 진짜 잘해요.
1: 네.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 노래에 대해 얘기하는데 17살에 부른 노래라 사랑에 대해 잘 몰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0: 아, 홍기 씨가 그럼 지금 아 90년생이구나.
1: 아,
0: 그러면 그렇군요. 36살. 아직 네, 어리다. 네. 애기네요.
1: 아직 네. 네. 창창합니다. 네. 자, 사랑 때문에 많이 알아봤던 분들을 위해 노래에 띄워드릴게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중부지방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일부 지역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빗줄기도 약해졌습니다. 낮까지 호남과 영남에는 5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 제주에는 저녁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 차량들 많습니다.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0: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겠는데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총 6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 구간에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 와우! 영원한 흑 여신 나비 씨와 함께 추억의 탑 10 달려보고 있고요. 2007년 9월 마지막 주 계속 가볼게요.
1: 네, 4위는요. 저 만만치 않은 흑 여신입니다. 이분도. 네, 우리 바다 언니의 퀸. 네, 부제 VIP2입니다. 와. 리듬에 맞춰서 네 맘에 내게 맞춰봐. 어, 잠깐만요. 이거 못 따라하겠는데. 바다 언니.
0: 정말 흥 최고십니다.
1: 예예. 예. 네. 어, 이 노래가 2006년 여름 VIP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다씨가 신곡 퀸을 발표했는데요. 굳이 부제 VIP 2탄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 두 곡 다 한상훈씨 아, 작품이거든요.
0: 아, 그 I'm so mad.
1: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바다씨의 열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작곡가는 이 중독송의 대명사 한상원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0: 역시 궁합이 맞는
1: 맞아 맞아요.
0: 있습니다.
1: 예, 우리 한상원씨 대표곡이 SS501의 이원맨 이 노래 아세요?
0: 알죠 알죠.
1: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야. 따라따따란다. 이거 수능 금지송이잖아요.
0: 어, 맞아요.
1: 예, 예. 어, 이 정말 이 노래는 한번 네. 들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네, 곡들입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바다 씨의 열정 마인드가 화제가 됐다고 해요. 라디오스타에서 내 이름이 바다인데 워터밤에 왜 안 부르냐? 어. 공개 러브콜을 했다고 합니다.
1: 이건 공개적으로 좀 해야 돼요. 워터밤
0: 너무 멋지신데요.
1: 네, 부르셔야죠. 네,
0: 만약 다른 가수가 갑자기 늦거나 펑크가 났을 때도 좋다. 나는 프로 가수이기 때문에 자존심 중요하지 않다. 와,
1: 멋있어,
0: 저
1: 멋있어.
0: 갑니다라고 했다는데요.
1: 네네.
0: 이런 마음가짐 정말 멋집니다.
1: 아, 네. 아니 우리 씨아는 워터밤 네. 가본 적 있어요?
0: 저도 아니 사실 올해 그 씨아 40 정규 앨범 네. 스테이라는 타이틀곡
1: 노래 너무
0: 좋잖아. 찍을 때 맞아요. 거기서 어떤 그 매니저님이 네네. 워터밤 가고 싶으시면서 저 가고 싶다고 했는데
1: 너무 가고 싶지.
0: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1: 왜냐면 워터밤이 줄을 많이 섰어 지금.
0: 아, 그런가요?
1: 뭐 BBC부터 해가지고
0: 저도 한번 서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 네. 저도 워터밤 노리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같이 한번 뚫어볼까요?
1: 가자.
0: 네, 우리 가자.
1: 씨아 나비 해가지고. 네,
0: 좋아요,
1: 예,
0: 좋아요.
1: 저희 뭐 물총 많이 쏠 수 있고요.
0: 조카랑 물총 놀이 많이 해줘서요.
1: 저도요.
0: 물총 잘 쏠 수 있습니다.
1: 저도 맨날 우리 애기랑 물총 쏘고
0: 네, 예,
1: 뭐 어프 맨날 하기 때문에
0: 어프 저도요.
1: 자신 있거든요. 네, 저희 어떻게 관계자 여러분들 내년 여름 아니, 준비하면 되나요?
0: 바다 선배님이 지금 먼저 하셨는데 저희 괜찮은 걸까요?
1: 바다 언니를 이렇게 필두로 저희
0: 아, 그럴까요?
1: 같이 가겠다.
0: 같이 갑시다. 손 잡고.
1: 바다, 씨아, 네. 나비.
0: 아, 좋습니다.
1: 같이 3종 세트로 저희 좀 묶어서.
0: 아, 좋습니다.
1: 부탁 좀 드릴게요.
0: 비가 내려도 괜찮습니다.
1: 저희 번개가 쳐도 돼요. 천둥 번개가 쳐도 저희는 다 버틸 수 있거든요.
0: 어, 예. 네, 좋습니다.
1: 부탁드려요.
0: 그럼 약속했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세요.
1: Come on.
0: 3위는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1: 오, 왜 키 잘하세요?
0: 이 말 몰라요? 곡이죠? 평소 레게 음악에 관심이 많은 하하씨를 위해 작곡가 윤일상씨가 만들어준 노래인데요. 중독성 있는 리듬과 자전적인 솔직한 가사 덕분에 실제 음악방송에서도 1위 후보에 올라갈 정도였어요. 이걸 기점으로 하하씨가 레게에 제대로 빠져서 한국의 밥말리 스컬씨와 함께 팀을 꾸리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한 우물만 파다 보면 뭐든 이루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0: 네 네네. 나비 씨는 음악 빼고 네 제일 오래 열심히 한 건 뭐예요?
1: 어 그래도 네. 음악 빼고 운동.
0: 뭐 운동.
1: 필라테스나 요가를 꾸준히 20대 초반부터 요가는 계속했었고.
0: 혹시 그럼 자격증을?
1: 아, 뭐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 그 덕분에 네. 건강이
1: 맞아요. 살려고 한 운동인데 맞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또
0: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네. 탱탱하고 예쁜 피부야.
1: 어 그러니까요. 네. 맞아. 그리고 애를 둘을 낳아도 네.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0: 꾸준한 운동 덕분이 아닌가.
1: 제가 예전에 나비스를 기억하는데 네네. 이 정도 텐션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죠? 예전에 무슨 행사장에 저희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적도 있어요.
1: 맞아요.
0: 옆에 KCM 오빠가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 맞아. 연약하고 맞아요. 뭔가 말씀도 없으셨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고 텐션이 네. 많이 올라간 거는 다 또 네. 운동을
0: 맞아요, 맞아요.
1: 열심히 하신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몸 움직이셔도 좋을 듯 싶은데요.
0: 네네.
1: 들어볼까요?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0: 와우! 추억의 탑 10! 2007년 9월 마지막 주 달리고 있고요. 이제 2위 가볼까요, 나비 씨?
1: 네, 드디어 2위입니다. 이때부터 이분들의 시작이 이때네요.
0: 이 노래 얘기를 제가 오늘 하면서 왔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원더걸스의 Tell Me!
0: 춤이 절로 나오네요.
1: 너무 좋아.

0: 같이 가면 돼요. 오토밤으로 어,
1: 갑시다.
0: 진짜 이거 딱 저랑 남규리 언니랑 듀엣곡 하나 나왔네요.
1: 나왔네요.
0: 나왔다.
1: 이거 한번 같이 공동. 예, 예. 네.
0: 너무 좋은데요?
1: 너무 좋죠.
0: 이 노래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1: 맞습니다. 네. 어머나 노래. 네. 제...
0: 자, 이 노래가 원더걸스 1집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1: 맞습니다.
0: 음방에서 총 15관왕을 달성한 초대박 히트곡이래요.
1: 네, 장안의 화제였죠.
0: 맞아. 그리고 네. 이 춤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 지금도. 네. 맞아. 이게 그때 당시 싸이월땡과 UCC 영상
1: 맞아요.
0: 퍼지면서 뭐 학생들, 소방관. 맞아요. 그 외국에서 교도소에 있던 분들도 이거 단체로 그래요? 군무 추고 그랬었어요.
1: 전입니다.
0: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그 네. 세계가 하나가 돼서 텔미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1: 만약 지금처럼 네. 별그램, 별스타그램이나 어. 유튜브가 네. 있었다면 더 세계적으로 난리 났었겠네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아.
1: 정말.
0: 너무 좋다. 어, 그리고 요 노래 텔미를 시작으로 So Hot, Nobody까지 이어지는 원더걸스표 복고풍 음악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요.
1: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었어요.
0: 근데 멤버들이 처음에 이 노래

0: 별로라고 반대했었대요.
1: 네, 들었어요. 맞아요.
0: 그래요? 네, 왜, 네. 왜 이 노래 너무 좋은데?
1: 너무 뭔가 이게 복고풍인데 아직은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션도 그렇고.
0: 맞아. 뭔가 좀 더 예쁘고 예,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아,
1: 맞아요.
0: 그렇지.
1: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예전에 뭐 막 너무 약간 뽕끼 있지 않냐.
0: 이제는 막 말할
1: 너무,
0: 수 있다.
1: 예, 너무 어른 노래 같다. 막 어떤 노래 약간 타이트 약간 약간 트로트 같은 그런 리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왜 우리가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바쁘다 술을 마신다고 해야 되냐? 왜 울면서 불러야 되냐? 약간
0: 난 지금 너무 기쁜데.
1: 그쵸, 너무
0: 왜 울어야 되냐?
1: 그러니까 왜 이별했는데 왜 바쁘다 술을 많이 마시냐?
0: 아, 그럼 항상 높은 구두를 신고
1: 맞아요,
0: 울잖아요.
1: 맞아요.
0: 왜 구두를 신고 울죠?
1: 뭔가 부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도.
0: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1: 그니까요.
0: 많은 분들이 공감을 사고 있고.
1: 그럼요.
0: 오히려 지금 분들이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요. 그때 그랬지.
1: 오래 활동하라고.
0: 맞아요.
1: 어린 나이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0: 그러니까. 아, 대단해요. 그때 네. 그 나이에 이런 감성을 네. 표현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 못 모르고 했는데.
0: 근데 제가 그때 라이브를 옆에서 네. 또 바로 들었잖아요.
1: 아,
0: 그 행사장 무대에서. 더 그 감성의 깊이가 네. 더 깊어졌고
1: 맞아요.
0: 세 분의 그 조합이 더 진해졌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진짜 너무 합이 척척척.
0: 맞아요. 네. 그냥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1: 압니다.
0: 네.
1: 그 숨소리 찰나의
0: 그러니까요.
1: 그 소리로
0: 그 느낌으로 네. 소리로 알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1: 참 이게 연륜과 내공이
0: 네. 맞아요. 무시 못합니다.
1: 네. 자, 그럼 전국민을 엄마나 열풍에 빠지게 만든 그 노래 원더걸스의 Tell Me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아이고 갈치도 하니 물고 에 물도 쐬여지고 그게도 하니 물고.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4: 너무 갈치 어딜 가서 아니 무느냐.
5: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7: 오 와우! 추억의 탑 10 달려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19년 전 2007년 9월 마지막 주 대망의 1위 나비 씨 발표해 주세요.
6: 네. 자, 대망의 1위는요. 바로
7: 대박.
6: 빅뱅의 거짓말! 어머나!
7: 너무 좋아해요.
6: 어머, 지용아! 어머나!

0: 아, 이 노래도 지금 들어도
1: 너무 좋아요. 너무 세련됐죠.
0: 네. 자, 빅뱅의 미니 앨범이고요. 빅뱅이 그 전에 세 장의 싱글 앨범과 정규 앨범 한 장을 냈지만 한 번도 1위를 못했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그런데 마침내 이 노래 거짓말로 1위를 하게 됐고요.
1: 네.
0: 2016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대중과 전문가가 선정한 역대 보이그룹 노래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레전드 곡이 됐습니다.
1: 아, 지금 들어도 뭐.
0: 어,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2위는 H.O.T. 캔디.
1: 아, 캔디.
0: 그리고 3위가 G.O.D. 거짓말.
1: 아,
0: 다 명곡들이다. 그렇죠.
1: 네, 나비 씨가 빅뱅 엄청난 팬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0: 맞아요.
1: 지드래곤 씨 팬. 맞죠?
0: 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최근에 빅뱅 콘서트도 직접 네. 티켓을 사서
1: 오,
0: 다녀올
1: 진짜요?
0: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1: 저는 예전에 YG 연습생으로 있을 때
0: 잠깐만 우리 용이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1: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그랬을 때였어요.
0: 네네.
1: 그 태양님 씨랑 이제 지용 씨가 이제 있었는데
0: 그때 그분들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
1: 아니 중학교
0: 중학교 때,
1: 때.
0: 네.

0: 와.
1: 근데 유난히 너무 잘했어요.
0: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1: 그럼요. 너무 잘했고. 그리고 아, 저 친구 뭔가 남다르다. 그때도 너무 유명했어요.
0: 너무 유명, 연습생들 사이에서.
1: 네, 뭔가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그 걸음걸이조차도 뭔가 되게 스웨그가 넘치는.
0: 맞아요.
1: 네, 그런 뭔가 나의 자기 세계관이 확실하게 있는.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도 천재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럼 그때 좀 어떻게 네. 친분을 쌓았나요?
1: 그때 예, 뭐 좀 오며가며 인사도 하고 했는데 또 저희는 여자 그룹을 만드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엄청난 하드코어 연습을 했어요.
0: 아니 그러면 둘이 언니가 네. 저기 2NE1이 될 수도 있었던 건가?
1: 그렇죠. 저희 예전에 그 만들었던 팀의 색깔도 약간 그 데스틴 차일드 였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랩하시는 분 있고 엄청 막 팝송 엄청 잘하시는 언니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가고 2NE1이 만들어진 거니까
0: 그랬구나.
1: 그랬을 수도 있네요.
0: 와, 네. 소녀시대 아니면 2NE1까지. 시아의 남규련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지디랑 아직도 네. 연락이 됩니까?
1: 아니죠, 아니죠.
0: 아쉽네요.
1: 그리고 나서 또 엔카운트다운에서 네. 데뷔를 한 거예요, 데뷔 무대를. 근데 그때 아 그때가 이제 거짓말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앞에 줄 서 있잖아요. 네네. 저희
0: 같이 이제 얼마만하게
1: 네 무대 서려고 네. 그때 이제 인사를 했었죠. 잘 지냈냐.
0: 어머.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팍 잘 되시면서
0: 지금은 만날 네.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이분을.
1: 이제 K-pop 네,
0: 맞아요. 뭐 세계를 세계를 네.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1: 그럼요. 그럼요.
0: 야 아유 네. 정말 텔레비전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팬이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어, 그렇구나. 예,
0: 항상 잠들기 전에 그 네. 저의 쇼츠나 이제 유튜브로
1: 진짜요?
0: 항상 그 지용 씨의 직캠이나 네. 공연 영상 같은 거를 유일한 저의 어떤 낙이에요.
1: 어머.
0: 예, 저는 뭐 일 아니면 육아이기 때문에
1: 남편이 있잖아요.
0: 넘어갈게요. 남편과 지용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1: 느낌이.
0: 예, 남편을 많이 사랑하지만. 예, 또
1: 사랑은 달래, 사랑이고
0: 예, 사랑은 사랑이고 저의 스타기 때문에
1: 스타가,
0: 그분은
1: 그쵸. 맞아요. 뮤즈 히어로
0: 맞아요. 네.
1: 자 이렇게 해서 흥녀신 나비 씨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마칠 시간인데요. 네 나비 씨 오늘 네. 저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저는 일단 규리 언니랑 이렇게 정말 1대1로 대화를 처음 해보자 이렇게
1: 맞아요.
0: 깊은 대화를 오랜만
1: 맞아요.
0: 처음으로 맞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었는데. 또 너무 편하고 친근하게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즐거웠고
1: 네, 너무
0: 옛날
1: 반갑습니다.
0: 생각도 많이
1: 맞아요.
0: 났고 또 의외로 어떤 통하는 면도 많은 것 같고
1: 맞아요.
0: 네 제가 항상 왜냐면 멤버 중에 저기 연지랑 보람이랑 네. 친구기 때문에
1: 맞아요.
0: 항상 뭔가 아는 언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1: 아, 내적으로.
0: 맞아요. 같이
1: 네.
0: 멤버들이랑 친하니까.
1: 아, 네.
0: 그래서 너무 더 가까워진 것 같고.
1: 일단 우리 워터밤 가야잖아요.
0: 아, 무조건 가야 되고. 저기 실장 오빠 듣고 있어요? 실장님.
1: 아니,
0: 네, 저희 준비할게요.
1: 그때 다시 그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0: 연락 좀 해봐요. 언니가 저기 또 마케팅 저기 잘하시더만 홍보 같은 거.
1: 아, 그런가요?
0: 대표님, 남 대표님.
1: 전 수줍게 하지만. 예. 잘 들어봐도 제가 맞습니다.
0: 힘 좀 써주세요, 남 대표님.
1: 열심히 해볼게요.
0: 네.
1: 자, 그럼 1위 곡 빅뱅의 거짓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
0: 나비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 하원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엄마인지 묘하게 티가 납니다. 생김새며 목소리뿐 아니라 말투나 식성, 타고난 유전자 플러스

살면서 물드는 습관까지 원하지 않아도 닮는 거죠. 아닌데요? 난 안 닮았는데요? 하는 분들도 아직 모릅니다. 나이 들면서 주름 생기면 아이고 지아빠 얼굴 나오네 소리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니까요. 때론 엄마 잔소리 싫고 아버지가 밉고 형제랑 죽일 듯이 싸우지만 다들 닮아 있어요. 날 닮은 너 가족, 좋아도 싫어도 가족. 명절 연휴 싸우지 말고 무탈한 시간 보내길 바라볼게요. 9월 26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민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미입니다. 아, 앞서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닮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제 유전자가 그렇게 센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제 중학교 동창한테 오랜만에 연락도 할 겸 딱동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네 유전자에 소름이 끼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주리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구나. 정말 정주리 씨는 아이들 5명이 다 정주리 씨 닮았잖아요. 그래서 나그 정주리 씨 남편한테 야 너는 정주리 콜렉터냐 뭐 이랬었는데 진짜 저희 남편도 안효미 콜렉터인가 봅니다.

0: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같은 우리 두댕이 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추석에는 가족이지 과연 어떤 노래들을 준비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추석 연휴에 빠질 수 없는 것, 가족과 나누는 온기, 충만한 사랑이죠. 그 마음이 꽉 담긴 노래로 한상 차려봤습니다.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아 가족이지! 미우나 고우나 가족과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엔 가족이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가족이 부른 곡들로 선정을 해봤어요. 가족에도 정말 다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자매, 형제, 남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등등등. 앞으로 나올 곡들은 과연 어떤 관계의 가족이 부른 건지 옆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머리 맞대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곡 바로 가볼게요.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저한테 이 정도 수준의 영어는 껌입니다. We are family. 아, 우린 가족이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나 정말. 자, 시스터 슬레지. 벌써 슬레지 않습니까? 슬레지가의 자매 4명이서 꾸린 그룹입니다. 데브라, 조한, 김, 캐시. 아, 데브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어? 크다 이거지. 데브라. 저는 소브라. 자, 아무리 자매라지만 4명 중에 음치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거 냈다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유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슬레이지 가문의 영광, 여러분 한번 슬레어 봅시다. 시스터 슬레이지의 We Are Family 만나볼게요.

가족이 부른 노래를 꽉 채운 추석엔 가족이지. 시스타 슬래지의 We Are Family 듣고 왔고요. 이번엔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양현 양아의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학, 학, 학, 학, 학교랑 갔어. 요즘 어린 친구들도 따라 부른다는 요 노래의 주인공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현 양아는 어떤 사이일까요? 정답은 87년생 쌍둥이 형제. 그럼 양현 양아 중에 형은 누굴까요? 김양현 형, 김령아 동생. 요거 다 맞힌 두댕이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나이라는 거. 자, 한스밴드는 세 자매 밴드입니다. 멤버는 첫째 한나, 둘째는 한별, 셋째는 한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활동 당시 막내였던 넷째 한지비는 넷째 이름이 한지비였어요. 개그 멤버로 부분 참여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늦둥이 남동생이 또 생겼다는 사실. 우와. 다둥이 집이었는데요. 와. 자, 추가적으로 요 깔깔 소식 알려드리면서 양현양아의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바로 나갑니다.

추석엔 가족이지. 양현양아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초등학생 두댕이들이 반가워할 가수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족 특집인데 악뮤가 안 나와서 되겠냐고.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남매 가수지 않습니까? 우리 악뮤는요, 노래로는 큰 감동을 안겨주고 무심코 튀어나오는 현실 남매 모먼트로는 큰 웃음도 선사해주는 효과 그룹입니다. 아, 효과랜다. 효자 그룹입니다. 죄송해요. 아우, 노안이라서 그래. 노안이 있어서 그래. 효자인데 효과라고 읽었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브라서리, 나도 전 국민이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평생 해체할 일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는 그 그룹, 우리 악뮤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200%.

가족인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한 가족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헤이 라즈베리 필드의 뉴 유니버스 들을 건데요. 자,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매지롱.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이 흐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43km 구간 어려운데 특히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광고와 날씨 정보 듣고 오셨고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삼형제 그룹 혜슨의 음밥이었습니다. 추석 때 차례 지내고 나면 이제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나면 이제 음복하잖아요. 저희는 음밥을 들었습니다.

아이 명절이잖아요. 괜히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라. 화내면 안 돼. 멤버는 아이작 헨슨, 테일러 헨슨, 제커리 헨슨 삼형제가 음원 냈더니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하고요. 와 진짜 우리 딱콩이 딱동이도 이렇게 훌륭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아쉽게도 저랑 저희 남편이 그 음악에는 너무 일가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이엘 학까지만 배웠던 사람이라 그 드럼도 뭐 한 몇 번 배우다 말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포기. 우리 형제는 포기. 자, 가족이 부른 노래들로 추석 연휴 포근함을 더해줄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그룹 명에서 필이 오네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가볼게요. 포인터가의 자매 보컬 그룹 포인터 시스터즈 활동하는 동안 음반을 5천만 장이나 팔아냈다고 해요. 어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줬나 보다. 게다가 그래미상은 3차례나 수상,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별도 받은 대단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해외 자매 그룹에 이어서 빠빠빠로 2013년을 뒤흔들었던 크레용팝. 크레용팝 멤버 중에도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외모도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웨이, 초아. 둘이서 유닛도 결성을 했었습니다. 유닛 이름은 오렌지 캐러멜을 이을 음식 이름이죠. 딸기 우유였는데 쌍둥이들이 실제로도 우유를 정말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도 본인들 이미지와 제일 잘 맞는 딸기 우유를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애 우유는 커피맛 우유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커피맛 우유라고 하지.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둘. 자, 추석 연휴에 기름진 음식 많이들 드셨잖아요. 지방 태우기 뭐니 뭐니 해도 점프다. 다 같이 점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에 이어서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듣고 왔습니다. 걸그룹 쌍둥이를 만나봤으니까 보이그룹 쌍둥이도 만나봐야죠. 보이프렌드에도 아주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S사 예능 진실게임에서 얼짱 쌍둥이로도 나왔었죠. 6분 차이로 태어난 형 영민과 동생 광민. 쌍둥이여서 그런지 요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중학생 때 한 여학생이 형인 영민 씨를 좋아했는데 얼굴을 구별 못한 나머지 동생인 광민 씨한테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광민 씨가 양심이 있는 게 아, 형한테 가라고 여기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그렇게 양심껏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라떼 그 쌍둥이 가수 하면 이렇게 이건 근데 수아진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 너무 멀리 갔나? 네, 지방연소도 도와주는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있고요. 좀 더 옛날로 가볼게요. 1990년에 데뷔한 그룹 015B의 신인류의 사랑입니다. 015B의 멤버로 온 정석원, 장월 씨가 있는데요. 성씨가 다른데 둘 중에 한 분은 가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가명으로 활동 중일까요? 정답은 바로 장월 씨입니다. 정석원 씨의 형으로 본명은 정기원이고요. 호일이라는 이름은 외사촌 동생 이름이라고 해요. 허락을 맡고 쓰신 건지 궁금하네요. 또 궁금한 건 굳이 왜 사촌 이름을 쓰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을까? 가요계 한 획을 그은 이 형제가 보니까 대학도 잘 나왔어.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면 내가 또 뭐가 궁금해진다?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어떻게 또 교육을 시켰길래? 저는 이러면 부모님이 제일 궁금해요. 자,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형제 015B의 노래 듣고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분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안착 팬티 안겨 안 끼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 내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 착.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5: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미국의 삼형제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듣고 왔습니다. 서커가 이게 영어로 호구란 뜻이래요. 호구. 아, 놀랍게도 이 삼형제는 모두 결혼해서 딸만 낳은 딸 아빠 셋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와 어머 너무 예쁘겠다 진짜. 어머 흘려들어도 되는 정보였고요. 2시에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추석 연휴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해줄 가족 노래를 꽉 채운 추석엔 가족이지. BB의 나이트쉽 갱, 밤냥갱 듣고 오셨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냥갱, 밤냥갱. 이야. 대한민국을 달달하게 물들였던 BBC한테도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세대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걸그룹 트리플 S의 나경인데요. BB의 본명이 김형서, 98년생 언니고요. 나경은 개명 전 이름이 김준서, 지금은 개명해서 김나경, BB보다 4살 어린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사이가 굉장히 특이해요. 서로 뽀뽀하는 게 일상이고요. 볼 뽀뽀 정도는 매일 한다고 해요. 와, 그리고 싸울 때 화해하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싸우면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맞잡고 소리를 왁왁 지르다가 귀에 밀리는 사람이 지는 게 규칙이라고 해요. 너무 귀엽다. 싸우는 것도 너무 귀여워.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식성이나 빨간 뚜껑 소주를 좋아하는 주량은 아주 똑 닮은 자매라고 합니다. 빨간 맛 자매, BB의 동생 나경이 속한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 듣고 오시죠.

트리플S의 Girls Never Die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가족이 돼!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아이돌 자매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들도 언급을 해줘야겠죠. 채자매, 언니 채연이 속했던 그룹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동생 채령이 속한 그룹 있지, That's a no-no 쭉 들어볼 거예요. 채자매는 데뷔 전부터 이름 꽤나 날렸었습니다. K-POP 스타 시즌3에 언니 채연과 완전체라는 팀으로 참가해서 생방송 진출 직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비록 탈락은 했지만 자매가 사이좋게 JYP의 연습생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둘 다 춤 실력으로는 소문이 났고 노래도 잘하고 비주얼도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한 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하고요. 공기 놀이하다가 갑자기 공기를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는데도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엄마를 구경하면서 응원가 부르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었네. 사람이었어. 그래, 이런 게 현실 자매지. 참 보기 좋은 채자매들 노래 나갑니다.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있지의 떼쳐 노노.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이치의 떼쳐 노노 예, 듣고 오셨고요. 자 자매들 노래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남매는 없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남매 준비했죠. 이번에 등장합니다. 엠블랙의 멤버 천둥씨한테 엄청난 미모의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2NE1의 산다라박. 다라 누나가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천둥씨. 너무 귀여워. 근데 본명 박상현씨. 이 얘기만 들어도 박남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생 천둥이 속한 엠블랙의 모나리자에 이어서 누나 산다라박이 속한 2NE1의 파이어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과 중부지방은 날씨가 맑은데요. 지금 제주도와 부산, 광주 등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연휴 중 이동이 많으실 텐데 특히 제주도는 오늘 하루 동안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오겠고 또 강풍을 동반하니까 뱃길을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와 전라도 지방은 5mm 안팎으로 비가 약하게 흩날리다가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연휴 만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네킹콜 나탈리콜의 Unforgettable이었습니다. 아버지 네킹콜의 노래에 딸인 나탈리콜이 본인의 목소리를 입혀서 완성된 감동의 듀엣곡이었고요. 자, 가족과 함께여서 더 풍족한 추석 연휴, 그 마음이 꽉 담긴 노래들 넉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두대 추석 특집, 추석엔 가족이 돼! 형제, 자매, 남매로 쭉 달려봤으니까 부모, 자녀, 지간이 함께 부른 곡들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버지인 프랭크 시나트라와 딸인 낸시 시나트라가 불렀습니다. Something Stupid. 1967년에 발매됐는데요. 당시엔 부녀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근데 시나트라 부녀가 낸 듀엣곡이 전례 없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4주 연속으로 1위를 했고요. 연말 차트에서도 와 7위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가슴을 시큰하게 울릴 부녀가 함께한 노래가 있죠. 뚜뚜루뚜뚜뚜뚜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 씨의 두 딸인 승연, 정연 양이 피처링을 도왔는데요. 비타민처럼 상큼한 애기 목소리를 냈던 두 딸이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돼서 데뷔 10년차, 6년차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우와! 부녀지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노래들, 시나트라 부녀의 Something Stupid 그리고 박학기의 비타민 감상하고 올게요.

가족의 사랑을 노래로 담은 추석엔 가족이지. 프랭크 시나트라, 낸시 시나트라의 Something Stupid, 그리고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해석하자면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입니다. 이준 씨 러블리. 엠블랙 이준 씨 테마송 아니고요. 가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Life and love are the same. 삶과 사랑은 같아요. Life is 아이샤. 삶은 아이샤예요.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거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 나도 안다고요. 다 알아. 나도 시원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자, 바로 스티비 원더의 딸 아이샤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원곡 버전을 잘 들어보시면 아이샤가 태어났을 때는 울음소리와 스티비 원더가 아이샤를 목욕시키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같이 들어봐야겠는데요. 자,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올게요.

0: 찾아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대 추석 특집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 달려가 보셨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는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된 아름다운 관계, 부부가 함께 부른 노래 가져와 봤어요. 연예계의 유명한 인꼬부부죠. 타이거 JK 윤미래 씨의 Let Me Love You 들으면서 끝인사 드릴 거고요. 내일은 추석엔 이 노래지로 찾아뵐 겁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파주 헤이리에 있는 블룸의 미술관. 미술관 한가운데에 커다란 굴참나무가 서 있는 곳인데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를 감싸한 듯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블룸의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굴참나무를 품은 야외 정원이 나오는데요. 높은 벽 사이로 하늘이 열려 있어서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요. 콘크리트 벽과 거친 나무 껍질이 같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도 나무가 보여서 전시를 보다가도 자꾸 창밖으로 눈길이 간다고 하는데요. 전시는 계속 바뀌어도 굴참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겠죠.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넥타우드의 Good Vibrations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권진아입니다. 1352님께서 아이랑 나들이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들어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3489님께서 진아님 오늘도 2시간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2시간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0: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김다정님이 신청해 주신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듣고 오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5059님께서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길가에 코스모스가 엄청 피어있는 걸 봤네요. 보물찾기 중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은 저도 그렇게 꽃이나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도단한 이런 것들을 꼭 사진으로 담곤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이제 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저런 자연 사진만 저렇게 해놓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공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희진님께서 아들이 전어가 먹고 싶대서 횟집 검색해서 가고 있어요. 버스 타고 조금 걸어야 하지만 가성비 횟집이라 도전해봅니다. 집에 소주가 있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취향이 스페시픽하시다. 전어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어 맛있죠. 그 전어회집이 전어회가 좀 그 가시가 있는 회잖아요. 굉장히 어떤 고급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소주와 잘 곁들여서 드시길 바랍니다. 3552님께서 남편과 요가하고 집에 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기분 더 좋아지게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노래 꽉꽉 준비해서 왔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노래 듣고 올게요. 정하로의 Don't Mind.

정화로의 Don't Mind 이어서 들으신 곡은 불독맨션의 Hello My Friend였습니다. 7490님께서 전주 한옥마을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차가 너무 밀려서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까지 보내봐요. 들려주시는 노래가 좋아서 편안하게 집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차에서 듣는 딱 도로가 막혔을 때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돌아가는 그게 딱 감성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1부 끝곡으로 Everything But The Girl의 Get Me 듣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귀경길 그래도 소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 살펴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예상되고요. 광주, 대구 5시간, 강릉은 3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가 가장 힘겹게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이 구간 21km가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 매송 부근은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주변이 매우 혼잡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통영 대전고속도로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전 쪽으로 60명 터널 1차로 추돌사고 여파로 서상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영천 분기점 부근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저 혼자가 아니고요. 조아름 음악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네. 제가 항상 음악만 듣다가 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0: 어떤 사람 같으신가요?
1: 사실 저는 네. 그 연령을 얘기를 듣고 네. 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네. 그 나이 때 네. 정말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0: 칠렐레 팔렐레입니다.
1: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뭔가 본인의 음악도 확실히 갖고 계시고 세계관이 확실하신 것 같아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0: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1: 근데 요즘에 권진아 씨 음악을 저도 좀 네. 잘 듣는 편인데 락을 하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네, 저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어요. 밴드 사운드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셨던 건지
0: 제가 앨범을

0: 그래도 그동안 좀 내면서
1: 네.
0: 보통 이제 이별, 슬픈 이별 발라드 부르는 가수,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제
1: 네.
0: 앨범에서 한두 트랙 정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을 때
1: 네.
0: 약간 락적인 요소가 있는 곡들을 주로 실었었어요.
1: 네.
0: 한두 곡 정도. 근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좀 뾰족하게 앨범을 만들어 보자. 이게 어떤 대중적으로 성과를 못 낼지라도
1: 네.
0: 한번 타협 없이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된 앨범이에요.
1: 공연할 때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밴드 사운드로 하시면.
0: 확실히 해방감이 있고
1: 네.
0: 또 제가 한 장르에만 국한돼서 할수 있는 이게 성정이 못 되더라고요. 다양한 걸
1: 네.
0: 해봐야 좀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이 음악 일에 대해서도 지치지 않고
1: 네.
0: 질리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는 원동력이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건드려 보는 것인 것
1: 아,
0: 같아요.
1: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좀 많으신.
0: 맞아요.
1: 아, 그 호기심 많은 분들이 또 음악도 다양하게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 어떤 음악을 들으시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선곡을 하고 싶었으나, 네,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 팀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0: 네네.
1: 물론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그런 아티스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매년 뭐 언제든 상관없이 이맘때 사랑받는 노래들을 제가 골라서 들려드리는 코너거든요.
0: 네.
1: 네, 첫 곡은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좋아하시나요? 휘트니 휴스턴.
0: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1: 그러니까요. 저 진짜 그 대답을 정말 기다렸어요.
0: 아, 진짜 저도 노래 가수 하겠다고 연습할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1: 아, 네.
0: 휘트니스턴.
1: 제가 들려드릴 곡은 Didn't We Almost Have It All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87년 곡이에요.
0: 아,
1: 정말
0: 제가
1: 옛날에.
0: 태어나기 10년 전
1: 그쵸.
0: 노래군요.
1: 네. 아예
0: 야.
1: 계시지도 않을 때,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이 87년 9월 이맘때 1위까지 올라갔던 곡인데요. 휘트니 휴스턴의 두 번째 앨범에 들어있고요. 첫 번째 앨범에서 많은 히트곡이 나왔는데, 사실 그 히트곡들이 다 커버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Saving All My Love For You. 네,
0: 네.
1: 그것도 히트곡이지만
0: 네.
1: 커버곡이었고, 그리고 Greatest Love of All. 이것도 조지 벤슨이 먼저 불렀던. 근데 이런 곡들로 히트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앨범 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앨범이 잘 되면 그두 번째 앨범 때 사실 고민 더 생기잖아요. 안 돼도 고민이고,
0: 그쵸.
1: 네, 잘 돼도 고민이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이번에도 또 커버곡으로 활동을 하면 이미지가 좀 굳어지지 않을까. 네.
0: 정말 모든 가수들의
1: 그쵸.
0: 고민입니다.
1: 네.
0: 정말.
1: 네. 좋은 노래를 잘 불러서 알린 거는 좋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좀, 이미지가 굳어지면 또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속사 대표가 클라이브 데이비스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또 커버곡으로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사실 그 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 하고 스탑을 시키고 오리지널 곡을 합시다. 그래서 낸 곡이 요 곡입니다. Didn't we almost have it all?
0: 우리가 거의 다 가진 것 아니겠어요? 인가요?
1: 가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그때 다 거의 다 가지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줄 것도 없고 가진 건 없었지만, 가진 거라곤 사랑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게 다 거의 다
0: 가졌던 거
1: 아니었을까요? 그걸
0: 아니었을까?
1: 반추하는 그런 사랑 노래인데, 이 곡을 사실 내기 전에 정말 물색을 많이 했대요. 작곡가들을 같이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Saving All My Love For You랑 Greatest Love of All을 만든 작곡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다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버곡들이 너무 휘트니한테 잘 맞아가지고, 아, 이거를 그냥 오리지널로 하나 써달라 해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0: 도대체 이런 스토리는 어디서 알수 있죠?
1: 음악을 많이 찾아 들어서.
0: 디깅 하다 보면
1: 네,
0: 이런
1: 열심히 찾다
0: 스토리가
1: 보면, 네, 알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들려드리고요.
0: 네.
1: 그러면 사실 그 휘트니가 원래 활동하려고 했던 그 커버곡은 또 무엇이었나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0: 네.
1: 아이들리 브라더스라는 50년대부터 활동한 소울 그룹이거든요.
0: 네.
1: 이 팀의 For the Love of You라는 곡인데, 이 곡으로 원래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활동은 하지 않고 이제 앨범에 실었는데,

0: 히트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원곡도 같이 이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그럼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그리고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For the Love of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토요일 코너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For the Love of You 들려드렸습니다. 역시 좋네요.
1: 네, 너무 좋죠. 또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클래식 is the best입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휘트니 휴스턴을 참 열심히 옆에서 네. 도와줬던 클라이브 데이비스라는 프로듀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커버곡으로 또 가려고 했던 휘트니를 그러지 말고 오리지널 하자. 그래서 Did We Almost Have It All이라는 곡을 또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분이 황금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될 법한 분들을 탁 집어내는 그 능력이 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휘트니 휘스턴도 물론 발굴을 했지만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불렀던 베리 매닐로우도 이분이 발굴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가수를 소개를 하면

0: 하면서 제2의 휘트니가 될 것 같다라고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네, 그분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그분이 제니퍼 허슨.
0: 네. 그 드림걸스라는 영화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 있는 뭐랄까 좀 희열감을 주는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예요. 이분이 데뷔 앨범에서 스팟라이트라는 이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 곡 들려드릴게요.
1: 네, 그럼 제니퍼 허슨의 스팟라이트 들려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상순 DJ를 대신해서 잠시 동안 완벽한 하루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조아름 음악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었던 노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인데요.
0: 네.
1: 정말 매번 들어도
0: 좋다.
1: 네, 좋고 좀 이렇게 잘 썼을까.
0: 그러니까요.
1: 네, 계속 따라 부르게 돼요. 뭔가
0: 맞아요,
1: 이 앞부분
0: 맞아요.
1: 멜로디부터.
0: 맞아요.
1: 후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네.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4년 됐습니다.
0: 벌써요?
1: 네. 지금 이 시간에 히트곡 같잖아요.
0: 네.
1: 네. 2022년 이맘때 일을 했는데 사실 곡이 나온 거는 2022년 봄이에요.
0: 네.
1: 근데 봄에 나오자마자 1위 한번 하고 내려갔다가 5월에 또 1위 하고 또 내려갔다가 6월에 또 1위를 하고 내려갔다가 7월, 9월 또 1위를 쭉 하고 그래서
0: 와.
1: 사실 뭐 1위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 그냥 1년 내내 사랑받았던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죠.
0: 맞아요. 이 신스 기반으로 해서 이 테마가 딱 뇌리에 딱 박히고
1: 네.
0: 이게 어느 시대에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1: 네.
0: 뭐랄까 약간 되게 옛날 느낌이 나서 그런 건지 정말
1: 네.
0: 시대를 타지 않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
1: 네. 그 신스팝 그 80년대 인기 네. 있었던 신스팝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팝적인 부분도
0: 맞아요.
1: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걸 정말 잘 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앞에 나오는 애기 목소리 있잖아요.
0: 네.
1: 너무 귀엽죠.
0: 그게 누구예요?
1: 이게 그 해리 스타일스가 친하게 지내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 프로듀서의 딸인데 그 딸의 대부래요 해리가.
0: 아~
1: 그러니까 대녀라고 하죠 그 딸을.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자주 전화를 해서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0: 아~
1: 하루는 전화를 못 받았더니 그 프로듀서가 야 우리 딸이 너 주려고 저녁 인사 녹음했어. 그래서 들려준 파일을 갖고 있다가 이 에즈워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대요.
0: 너무 그래서, 귀엽다.
1: 그래서 그거를 그 앞에 탁 붙여봤더니 너무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0: 완전 시그니처가 됐죠.
1: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0: 얼마나 좋아요.
1: 지금은
0: 진짜.
1: 전혀 모르겠지만.
0: 그러니까.
1: 네. 두고두고 자랑 평생의 자랑거리.
0: 해리 스타일스 제 대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아직 가능성이.
0: 아 대녀하게 좀 네.
1: 네.
0: 그러면 여기서 네. 잠시 광고 듣고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0: 토요일 코너 2주의 노래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뭔가요?
1: 네, 이번에는 프랩이라는 영국 밴드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곡으로 해리 스타일스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프랩의 As It Was 들려주세요 하는 신청곡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랩이라는 밴드가 해리 스타일스가 그 곡으로 사랑받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비슷한 시기에 커버곡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멤버들도 라디오에서 해리 스타일스 노래를 듣고 좋아서 이거 우리 스타일로 한번 만져보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서 SNS에 살짝 공유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팬분들이 그거 전곡을 다 해달라. 너무 좋다. 진아님도 그런 요청 받으셨죠. 커버하면은.
0: 네, 맞아요.
1: 네, 그런 식으로 요청이 많아서 그럼 우리가 싱글을 내보자. 그래서 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뭐랄까 해리는 좀 팝의 전형적인 느낌이라면 네네. 이 프랩의 버전은 조금 몽환적이면서 네, 시티팝적인 스타일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런 스타일도 요즘 분들 좋아하시니까 각광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프랩의 버전 먼저 듣고 헤리스타일스 노래 알게 됐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서로 좀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0: 네.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근데 이제 프랩이라는 밴드는 사실 그런 시티팝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하는 팀이긴 한데 As It Was 말고 본인들의 이제 오리지널 곡도 되게 좋은 게 많아서 그 곡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2020년이네요. 첫 번째 앨범이 2020년에 나왔고요. 2020년. 거기서 네, Turn the Music Up이라는 노래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서로 변해서 좀 실망을 하죠. 실망하면서도 아니야 음악을 일단 크게 틀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약간 그런 꿈을 꾸는 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0: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프랩의 Turn the Music Up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0: 트랩의 Turn the Music Up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 계속 다 사진 찍어가고 있어요.
1: 아
0: 정말 세상엔 아름다운 음악이 많다.
1: 아 저는 어쨌거나 음악 작가여서 이런 곡들을 찾고 알려드리는 게 제 일인데 네. 뮤지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음악들이 나오면 제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은 나 오늘 너무 좌절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운동하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그 뮤지션 중에 또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뭔가
0: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1: 아.
0: 그러니까 많이 듣는 시기가 있고 네. 되게 안 듣는 시기가 있는데 요즘이 약간 음악이랑 약간 권태기 이 시즌이라서 네. 좀 조금 안 듣고 있는 때였는데 지금 추천해주신 음악 다 듣고 참 뭐랄까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달까요?
1: 반성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고 계시니까 네, 그냥 많이 가져가 주시면
0: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1: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나라 밴드 음악을 한 곡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0: 네.
1: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다브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다브다. D-A-B-D-A.
0: 너무 기대돼요, 벌써.
1: 네, 네. 다브다라는 팀인데 이 팀이 락을 하고요. 뭐랄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리듬으로 음악을 해요. 그래서 연주력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좀 계속 박자가 바뀌면서 하는 이런 락을 메스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을 하는 팀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이유는 일단 물리적으로 연습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 음악을 들어준 또 팬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팬층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폭넓진 않다. 근데 요즘에 이런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팀이어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두 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0: 네.
1: 온이라는 앨범인데요. 6년 만이라고 하고요. 온이 온 마음 이럴 때 이제 전부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기

0: 또 한데 네. 숫자 100을 의미하는 뜻도 있대요.
1: 네네네. 네네.
0: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앨범을 뜻을 이제 정했다고 하고요. 이 팀의 노래 중에서 Searching for Kevin이라는 곡이 이제 타이틀 두 곡 중에 한 곡이에요.
1: 네.
0: 온이라는 네, 노래도 있고 Searching for Kevin이 있는데 듣고 있으면 뭔가 좀 변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다음에 어떤 뭐가 올까라는 그런 도파민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 이런 음악 하는 팀이구나 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궁금합니다. 네. 다부다의 Searching for Kevin 듣고 오겠습니다.

0: 자브다의 Searching for Kevin 들었습니다.
1: 네, 어떠세요?
0: 진짜 작가님 느좋. 진짜 취향 느좋.
1: 어, 토이네요, 저랑.
0: 아, 저
1: 네.
0: 진짜 맨날 문자에서 오늘 좋은 곡 진짜 추천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1: 아, 저 해드릴 수 있어요.
0: 아, 진짜. 아, 너무.
1: 제 1인걸요. 네.
0: 너무 감사해요. 이런 네. 좋은 노래를 네. 소개해주셔서.
1: 아, 이렇게 또 좋아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0: 아, 저도 네. 뭔가 가슴에 어떤 불꽃이 뭔가. 네. 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1: 또 마침 또 락을 요즘 하고 계시니까
0: 네네 네. 아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 다부다라는 밴드 어, 한 10년 됐어요
0: 아~
1: 네 지다님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0: 네,
1: 네. 어,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밴드고요 궁금하시면 이 온 네. 앨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럴게요 네. 와 진짜 어메이징 조아름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네. 이제 마지막 곡 3부 마지막 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1: 네, 또 봬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광주, 목포 등 남해안 지방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에 사고 난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동광주 부근 1차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북단양 1차로 역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충청권이 현재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정안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46km 구간 종일 답답하고요. 호남 지선도 대전 쪽으로 논산 분기점부터 양촌 하이패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는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969년 오늘 9월 26일은 비틀스의 앨범 에비로드가 영국에서 발매된 날이었습니다. 비틀스 멤버들이 런던 에비로드 스튜디오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앨범 표지 굉장히 유명한데요.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네 멤버 중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걸 어떻게 알아요? 찍는 수밖에 없는데. 아, 저는 찍는 거에 굉장히 소질이 없습니다. 틀리면 진짜 찍는 걸 못하는 걸 인증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저는 X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네, 비틀즈 멤버 중 멤버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존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 바로 정답 알아볼게요. 비틀즈 네 멤버 중 맨발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다. 저는 X 했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X? X래요? 에비로드 앨범 표지에서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 아니라 폴 맥카트니입니다. 사진을 보면 존 레논은 흰 정장을 입고 맨 앞에서 걷고 있고요. 폴 맥카트니는 담배를 든 채 세 번째로 걷고 있는데요. 맨발의 의미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폴 맥카트니는 촬영 당일 날씨가 더워서 신발을 벗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맨발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웬 베이지색 신발을 신고 있나 했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슈스라 그런가 단순히 신발을 벗었을 뿐인데 이렇게 오만 추측이 나오고요. 네, X였습니다. 정답. 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Can't Be Blue 피처링 한혜, Can't Love.

Can't Be Blue 피처링 한의 Can't Love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기하의 너나 나나였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양성경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제인 버킨의 Expanded 60s.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4: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벌써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참 언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났는지. 2208님께서 집에서 휴식하며 볼륨 크게 틀어놓고 청취했네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또 9629님께서 진아님 덕분에 편안한 오후가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아, 오후에 이렇게 또 찾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내일은 없나요? 내일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도 빠지지 않고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마지막 곡 해서웨이의 파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기에 남들이 금슬 좋은 노부부 소리를 하지만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노부부는 누구의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다투듯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생진 씨, 아내와 나 사이에서 인생의 낙조를 마주합니다. 아, 사랑에는 실패라는 게 없답니다. 네. 넓은 들을 잡초처럼 헤지도록 헤맸어도 성공이라고 이생진 시인은 말합니다. 짝사랑도 헛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이라네요. 자,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지금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ne Hit Wonder는 한 곡만 히트시키고 예,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없는. 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One Hit Wonder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40위부터 출발합니다. 빅 컨트리의 이너 빅 컨트리. 1983년 작품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빅 컨트리의 이너 빅 컨트리. 1983년 작품 40입니다.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빅 컨트리.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은 명곡이다. 원이트 원더 작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39위는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이것도 뭐

0: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원히트 원더죠. 예. 1997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아니 본너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5: 안영미 씨 때문이죠?
4: 저 때문에요?
5: 네, 매력이 있잖아요.
4: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 들어 말씀하세요. 매력 있잖아요.
5: 네네.
4: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 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영국 밴드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1997년 작품. 이 노래는 리차드 에스크로포트가 만들었거든요. 이 곡을 만들면서 또 Rolling Stones의 The Last Time을 샘플링했습니다. 물론 또 Rolling Stones 측에 허락도 받았어요. 근데 이 곡이 발표가 되고 히트가 되자 또 Rolling Stones의 초기 음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매니저가 있습니다. 앨런 클라인이라고. 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더 긴 분량을 샘플링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야 그래. 작곡 지분 100%와 로열티 전액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앨런 클라인이 사망을 하고 10년이 지난 2019년에 믹 재거하고 키스 리차드 그리고 앨런 클라인의 아들이 저작권을 리차드 애쉬크로포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The Verve, Bittersweet Symphony, 39위. 자, 38위는 Billy Paul, Me and Mrs. Jones, 1972년 작품. 예전에 그 비만 내리고 날씨가 좀 궂으면 이 노래 많이 나왔는데. 예. 37위는 Modern English의 I Melt With You, 1982년 작품. 자, 빌리 폴입니다. Me and Mr. Jones.

37위 모던 잉글리쉬 I melt with you. 예. 제목이 아주 재밌잖아요. I melt with you. 예. 영국 밴드고요. 이 당시 핵전쟁에 대한 공포들이 생기면서 예, 핵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그리면서 와 I melt with you. 네. 1982년 작품 모던 잉글리시 37입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38위 빌리 폴 Me and Mrs. Jones. 자, 다음엔 36위는 The Vapors Turning Japanese. 이 제목이 뭐 일본 사람 되는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아무 뜻도 없다고 그래요. The Vapors의 Turning Japanese. 이 시간 다 됐네. 자, 광고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36위 The Vapors Turning Japanese.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올해 추석 연휴는 다소 짧아서 고향 내려가는 길도 정체가 어마어마했지만 귀경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저녁이 돼서 좀 풀리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6시간, 광주, 대구는 5시간, 대전은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지금도 62km 꽉 막힌 상태입니다. 남청주부터 청주 휴게소 이 구간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려 있고요.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또 정안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총 46km 이 구간은 하루 종일 정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6위 The Vapors Turning Japanese 1980년 히트작. 자, VH1의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35위는 Meredith Brooks Beach 1997년 작품.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이 노래 참 많이 나갔는데. 예. 35위. 34위는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Afternoon Delight 1976년 작품입니다. 자,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35위 Meredith Brooks Beach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애프터눈 딜라이 들었습니다. 1976년 작품. 앞에 들으신 음악은 35위 메르디스 브룩스의 비치였고요. 자, 33위는 쉐릴 린 Got to be real. 예. 이 세션 연주자들이 아주 화려해요. 토토의 데이비드 페이지가 키보드 연주했고요. 또 레이 파커 주니어가 기타를 연주했고. 예. 데이비 포스터도 참여를 했고요. 예. 자, 1978년 작품 33위 쉐릴 린 Got to be real.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은 명곡이다.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VH1에 선정한 Greatest One It Wonders, One It Wonder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32위는 버스터 포인덱스터. 핫. 1987년 작품. 버스터 포인덱스터는 누구냐 하면 본명이 데이빗 조앤슨이에요. 1970년대 펑크 역사에서 중요한 밴드죠. 더 뉴욕 돌스의 리드 보컬입니다. 솔로로 활동할 때는 버스터 포인덱스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8: 올레 올레 올레 올레.
7: 자, 버스터 포인덱스터의 핫. 1987년 작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0: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혼 댄치가 예, 실연당하고 나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쓴 노래라고 그래요. 예. 미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까지 올랐고요. EMF Unbelievable 1990년 자 원 잇 투 원더 31위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은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One Hit Wonder는 한 곡만 히트시키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30위는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1973년 작품이에요.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는 테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2: 저한테요? 네.
1: 사실 원래는 테디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2: 흥이야?
1: 너무 웃기셔서 코미디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2: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지금 삼촌 누군지 알아요? 이름 알아요?
3: 테디요.
1: 오. 테이라는 가수도 제가 라디오로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2: 아, 그래도 가수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1: 밥 잘 먹는 사장님 이 정도. 에이.
4: 코미디언 테디 삼촌. 밥 잘 먹는 사장님, 별소리를 다 듣는 발라드 황태자 테이의 고된 밥벌이.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네, 32 타리잭스 시즌 인 더 선. 1973년 작품. 아, 이건 원래 저 프랑스 노래입니다. 자크 브렐의 르 모리본드.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다잉 맨이란 뜻이에요. 뭐 내용이 슬픈 노래죠. 웨스트 라이프가 또 커버해서 히트시키기도 했고요.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테리 잭스는 미국에서 원히트 원더지만 저 부인이 그 유명한 에버그린 히트시킨 수잔 잭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 파피 패밀리라는 팀을 했었어요. 네.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자, Greatest One It Wonder. 29위는 뮤지컬 유스 패스터 다치. 1982년 작품. 영국의 레게 밴드입니다. DUTCHI인데 이게 저메이카 방언으로 냄비를 뜻한다고 그래요. 네. 뮤지컬 유스의 패스터 다치. 28위가 Rock Bass and DJ Easy Rock It Takes Two. 1988년 작품. 두 곡을 듣겠습니다. This generation rules the nation with version.

뉴욕 출신 예, 힙합 듀오입니다. 예. 28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29위. 뮤지컬 유스의 Pass the Touch. 영국 친구들답게 예, 패스라고 안 하고 파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자, Greatest 20 Wonders. 27위는 M의 팝 뮤직. 아, 이 막 진짜 괜찮았어요.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입니다. M 팝 뮤직 1979년 히트작. 26위는 야, 이 사람들은 수직 원히트 원더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지 콰트로 그리고 크리스 노만의 스탬블린 인. 아이 두 사람이 뭐 솔로로 또 그 밴드로 히트곡도 엄청 냈죠. 예. 자,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M의 팝 뮤직.

26위 수지 콰트로 그리고 크리스 노만 스탄블리닌. 크리스 노만은 스모키의 리드 보컬이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연했죠. 백캠 친구. 네. 아주 유쾌하신 분. 아, 뭐 수지 콰트로도 자신의 밴드를 이끌면서 히트곡 많이 냈고요. 네. 26위 스탄블리닌. 27위는 M의 팝 뮤직. 네. 자, Greatest One Hit Wonders. 25위가 카자구구. 예, 카자구구 Too Shy. 이 밴드의 프론트맨이 리말이에요, 리말. 나중에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죠. 예, 카자구구. 이거 시간 다 됐는데요. 예. 25위 카자구구의 Too Shy. 1983년 작품. 광고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0: 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케어 전남
2: 소담스케어 전남
3: 소담스케어 전남
4: 소담스케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부터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여수 등 일부 남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도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질 텐데요. 그 밖의 지방은 전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내일 서울 28도 등으로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내린 뒤 10월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5위 카자구구 투샤이 들었습니다. 1983년이 두 곡. 1984년일 겁니다. 예. 도쿄 신주쿠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때 그 카자구구의 리마라고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아, 이상하게 호텔 앞에 여고생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딱 봤는데 리마리 막 경호원들하고 쫙 나오더라고요. 예. 25위. 아니,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원 히트 원더스 24위는 디보 1980년 히트곡 위핏. 23위가 케이시 앤 조조의 All My Life 1998년 작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디보 위핏.

23위 KCN조우조 All My Life 1998년 작품. 이 노래는 조조가 만들었는데요. 원래 여가수에게 주려고 작곡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끝내고 보니까 자신들이 부르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거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죠. KCN 조조 All My Life. 이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24위 디보우의 Whip It. 자, Greatest One Hit Wonders. 22위는 Wild Cherry입니다. 아, 이 음악은 뭐 아직도 사랑받는 펑크 음악 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싱글 중에 하나예요. 싱글 차트 이렇게 올랐고요. 1976년 작품 Wild Cherry Play That Funky Music.

22위 와일드 체리 played it funky music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미국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

0: 머리 잘 만들었어요.
1: I was born by the river.
2: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최고의 원 히트 원더스 100팀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60위부터 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건 저 미국에 선정한 거라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히트곡을 더 많이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히트 원더라는 건 한 곡을 히트시키고 사라져버린. 예. 자, 21위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게리 뉴먼 카스. 예. 1979년 작품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뭐 차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게리 뉴먼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동차가 자신만의 제국 같은 장소다. 이 안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예. 자, 21위 게리 뉴먼의 카스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관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영상 제작자인 존 코닉은 특별한 사전 하나를 출간했습니다. 슬픔에 이름 붙이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예를 들어 공허함이라는 뜻의 케노시스와 광경이라는 뜻의 옵시스를 더해 만들어진 케놉시아라는 신조어에는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하고 쓸쓸한 감정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명절에 북적이는 곳이 있는 만큼 텅 빈 곳도 있을 텐데요. 거기서 느끼는 쓸쓸함을 알아주는 말이 있었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6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서영은이 부른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하고 쓸쓸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캐놉시아를 이야기해봤어요. 약간 그 헛헛한 느낌, 휑한 느낌이라고 표현해 버릇하던 감정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단어가 따로 있었군요. 아무튼 추석 때 막 북적이다가 갑자기 좀 조용해지면 원래 내가 익숙했던 공간도 어쩐지 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적이게 추석을 보내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도로가 평소와 다르게 좀 텅 비어있는 느낌, 마치 좀비 습격을 받은 다음 날의 도시 같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시인의 Everybody's Changing 듣고 오셨고요. 엘리아님께서 오늘 친구하고 찜질방을 갔다 왔어요. 밖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써있길래 봤더니요. 관절염하고 독소 배출 그리고 땀 흘리니 순환계통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 하더라고요. 가격 괜찮아서 다음에 어머니하고 이모님 데리고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랑 갔다 오셨군요. 저는 진짜 찜질방 갔다 온 지 정말 정말 오래됐네요. 한때는 저도 참 즐기던 게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건데 요새는 통칼 찬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가끔 온탕에 뭐 이렇게 풀어놓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적어놓는데 저도 그거 꼭 읽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욕을 하면 왠지 정말 그런 효과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만 같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 같죠. 7181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예전엔 운동 해야지 해야지 하고 안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해야지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시작해 동네를 크게 돌면서 걸어서 2시간 정도 걸을 때 제일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처음이라서 좀 낯설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그런 요 시점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성취감을 분명하게 주는 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나와의 약속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느낄 때 성취감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해요. 더불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확실한 약속은 운동뿐이잖아요. 산책은 정말 좋은 운동인데 하기도 쉽고 근데 괜히 그래 날씨 좋아지면은 해볼까 하던 분들 바로 지금입니다. 5290님은요. 대장부엉 드디어 기나긴 석 달 보름 동안의 야근이 끝났어요. 명절 때문에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푹 쉴 수 있습니다. 꺄호!

보너스나 좀 두둑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럼 명절 동안에는 좀 푹 쉬시는 거죠? 아, 보너스는 어떻게 회사에서 약속이 좀 되어 있었나요? 두둑하게 들어가기를 저도 더불어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쉼표.

이무진의 쉼표 이어서 유나의 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8054님 휴대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더니 집 오기 전에 방전돼 버렸어요. 괜히 안절부절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충전부터 했네요. 휴대폰 하나에 어쩔 줄 몰라하는 제가 참 나약하다 싶어요. 근데 진짜 맞죠. 이 어떤 이유로 충전 제대로 못한 핸드폰, 특히 막 우리는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보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계속 보고 이런 습관이 좀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참 잘 닳아버리는데, 잠깐 꺼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도 우리가 너무 핸드폰에 종속이 돼버린 거죠. 모두가 이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58님, 오늘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는데 안 깨진 거예요. 운 좋다 생각한 것도 잠시 곧 불안해졌습니다. 모든 운을 여기에 다 써버린 거면 어떡해 걱정이 됐거든요. 저 아직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공고도 남았고, 추석 지나면 업무 분장 다시 안 돼서 거기에도 운을 써야 하는데. 아니, 이거 너무 저도 한 불안하지만 이건 지나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파워 MBTI 그 상상력을 상징하는 N. 아, 이게 좀 불안 회로로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운 정도의 치기에는 그냥 요새 컵이 잘 나와요. 예. 네. 이게 좀 깨지는 게 오히려 액땜을 하는 거고, 안 깨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그 운은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만 돼요. 9350님, 대장부엉, 첫 차를 사고 너무나 바랬던 차 안에서 별밤 듣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엉이들이 퇴근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다는 사연 들으면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제 차에서 대장부엉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힐링하는 느낌이네요. 아직 연수 받기 전이라 운전은 못하지만 이 또한 행복해요.

안전운전 할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미리 첫 차를 사셨다니. 가끔 친구 중에 이렇게 아직 심지어 면허를 안 땄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사놨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부러웠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차라는 공간이 희한하죠. 이동수단임에 틀림없는데 그 공간에 참 정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고생해서 집에 왔는데도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고 싶고 아마 지금도 9350님처럼 불어 차에 좀더 머물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려서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0: 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요즘은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길 정체가 일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잘 몰리질 않습니다. 심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목요일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그나마 조금은 덜 밀리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흐름이 좋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이 구간 제외하면 그래도 정체 길이가 10km 미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45분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리키 몽고메리 피처링 클로이 모리온도의 미스터 러벌맨 듣고 별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김명련님 사연인데요.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사연 남깁니다. 몇 년 전에 놀러 갔을 때 남편은 제가 10등신으로 사진 찍어줬는데 남편은 절 2등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건질 사진 하나 없어서 아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사진 잘 찍는 파트너 있는 분들 그 진짜 큰 복입니다. 사실 저도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내가 좀 못 찍었다 싶으면 남의 사진 이렇게 좀 보정해주는 거는 열심히 해서 넘겨주는 편이거든요. 2등신은 좀 심했네요. 한 5등신은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아, 2등신은 그거는 남편분이 거의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야지만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는 10등신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말도 안 되게 18등신 이런 거 있죠. 거의 발끝에서 올려 찍어가지고 얼굴이 거의 안 보이게 찍어서 복수를 하는 건 좀 옹졸하겠죠? 그건 제 방식인 것 같네요. 1743님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니까 이제야 데리고 다니기 수월해지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 사춘기라 저랑 말도 안 하려고 들겠죠? 휴, 그 전까지 열심히 데리고 돌아다니려고요. 이 마음을 알까 몰라요. 이 다음에 알게 되죠. 1743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문득 와, 그때 우리 엄마, 그때 우리 아빠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아무튼 제 친구들도 애들이 초등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좀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모임도 다시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효진님, 대장부엉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드럼입니다. 이제 막 2주 차인 초보 드러머라 속도는 더디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 덕분에 일상에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드럼 진짜 멋진 춤이에요. 이거는 그냥 악기 연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리듬감을 기른다는 것은 운동신경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드럼을 쳐보면 비로소 드럼 잘 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완전히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음악 듣는 재미도 또 달라져요. 모든 악기가 그렇습니다. 배워보고 나면은 세션에 귀 기울이게 되고 와, 저 연주자는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면 좀 더 풍성하게 여러 가지 취미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9508님 그동안 몰랐는데 저는 뭐에 꽂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파고드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영상 편집에 빠져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네요. 그래도 요새 영상 편집 기술은 거의 뭐 개인이 가져야 되는 필수 기술이 된 것 같던데요. 뭐 이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시간 같지는 않고요. 과집중, 과몰입이 갑자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때 살짝 산만한 편인가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대신에 한번 집중할 때는 9508님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데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좀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멋진 영상 이렇게 된 김에 많이 생산하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1, 2, waking up in the morning, sun is up, vitamin D. Mouthful of Listerine. My gosh, what's happening?

스텔라 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이어서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들으셨고요. 0558님께서 조카한테 인기 많은 이모가 되고 싶어서 무리를 좀 했습니다. 선물이며

간식을 한가득 쌓아서 갔다 왔네요. 내년에도 저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낯가리지 않고 놀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고마워진다는 게 새삼 와닿아요. 그래요. 저도 은근히 대면대면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애정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명절 때나 뭐 어떤 집안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억이 뭐 추석 때 보는 어떤 이모인데 나한테 지난 추석에 이런 이런 즐거움을 줬던 사람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집안의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기다려지는 친척들을 기억한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용돈 잘 주는 삼촌,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였네요. 그립네요, 그 시절. 신정우님, 21살 때부터 8년 사귄 여자친구가 그저께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째 한 끼만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아유, 드십시오. 밥 드시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심리가 내 몸을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이 힘든 마음을 좀 덮어보자는 무의식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고요.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본인을 잘 챙기고 차라리 몸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가서 뛰고 한번 해야지 했었던 일들에 빨리 좀 시간을 쏟으면서 빨리 잊어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지만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게 마무리하는 것도 어른스러운 이별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힘내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펀의 캐리온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미 분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의 리더 후이 씨 어서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후이 씨 다시 별밤의 막내로 돌아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드디어 펜타곤 완전체로 별밤에 다녀가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이 소감을 남기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네. 우리 앞에도 원래 중간중간 노래도 듣고 하는데
1: 그렇죠.
0: 그럴 시간도 없이 토크로 꽉 채웠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후이 씨는 그래도 토요일이라는 네. 완전한 시간이 있으니까.
1: 그럼요.
0: 자 이제 후이 씨의 시간입니다. 편하게.
1: 아 근데 제가 말이죠.
0: 예예예.
1: 무려 5일이 지나 있어가지고 지금.
0: 네네.
1: 또 그때 그 소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근데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그날의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0: 지 네. 수상아리만치 그날의 의상을
1: 맞아요. 수상아리만치 불과 10분 전에 거, 그곳에 있던 것처럼
0: 있던 것 같아. 네. 아직도 왜냐 그 감동이 우리한테 생생해. 일단 남겨주시죠.
1: 네, 일단 별밤을 제가 2년 가까이 하면서 멤버들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했어. 단체로 오니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0: 어우지 약간 뭔가 형으로 또 네,
1: 뭔가 약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는데 근데 멤버들이 워낙 네. 그 서로 저희가 놀리고 맞아. 놀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0: 좋았어요.
1: 멤버들이 덕분에 많이 놀려줘가지고 네. 긴장이 그만 풀렸던 것 같고 덕분에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후이 씨가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주 호언 장담 아유 누님 저만 믿으세요. 사실 저희가 조교 모자도 준비해놓고 했는데
1: 죄송해요. 사실
0: 웬걸 네. 네. 여기저기 몰이만 당하고
1: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네.
0: 겁쟁이였다.
1: 맞아요.
0: 하지만 너무 재밌었고 네. 특히 아 오랜만에 또 진호 후이 케미를 보는 재미가 네. 두 분이 참 그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1: 약간 그런 네. 느낌의 서로 약간 만담이나 이런
0: 맞아요.
1: 걸 좀
0: 캐릭터도 둘이 네. 완전 다른데 네. 그래서 되게 둘이 딱 잘 맞는 브릭 조각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진호 후이 조합으로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겁쟁이 공식 활동은 슬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까요?
1: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게 이제 투어 말고 어떤 방송적인 스케줄로는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10월에 콘서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해외
1: 네,
0: 투어까지 쭉.
1: 네, 네, 네.
0: 근데 서울이랑 일본은 완전 일단 네. 매진이 됐고.
1: 네, 네, 네. 네.
0: 나머지 또 어떤 지역?
1: 서울도 네. 일부는 조금 남아있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알기로 한 20, 30장 정도?
0: 남아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네, 네, 네.
0: 오히려 그래서. 일본께 빨리 매진이 됐고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해외 지역.
1: 네, 이제 홍콩도 열리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유니들께서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더 많은 곳에 계신 유니분들을 뵙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겼어요.
0: 네.
1: 원래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키 대표님께 저희가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리고 키 대표도 열정이 있는
1: 아유,
0: 분이라서
1: 어마어마하시죠. 네.
0: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자중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 것 같지는
1: 네,
0: 않고
1: 네, 네.
0: 저는 모쪼록 우리 삼중이라 이제 여기저기가 아프다 했던 후이 씨 멘트가 마음에 참 남아있는데
1: 네.
0: 후이 씨 너무 강행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1: 네, 네.
0: 뮤지컬과 완전체
1: 맞아요.
0: 활동이 겹쳐서
1: 네.
0: 음방과 뮤지컬 일정이 겹친 날도 있었다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저거죠, 음악은행,
0: 네.
1: 음악은행을 다녀와서
0: 네.
1: 이제 바로 저녁에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네.
0: 아이고야.
1: 그랬죠.
0: 굉장합니다.
1: 사실 감사한 일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0: 네.
1: 이렇게. 사실 저희 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0: 그렇죠.
1: 왜냐면 저희가 또 활동을 쉬게 되면 또 한두 달, 세 달 못 보는 경우들도
0: 맞아.
1: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이 저에겐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0: 아유, 여전히 또 참 또 이 자리에서 보면 여전히 꽉꽉 네. 조여져 있는 후이인데
1: 아니,
0: 또 얼마나 예전에 후이가 각이
1: 네.
0: 예리하게 잡혀있 는 상태로
1: 네.
0: 동생들한테 보였던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주로 이렇게 뭐라 하는
0: 그치.
1: 롤이었어요.
0: 네.
1: 자꾸 잔소리하고.
0: 그치.
1: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스케줄적으로도 조금 미안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더 좀 말을 아끼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이 형이 왜 너무 피곤한가 뭐 이렇게
0: 잔소리 안 하니까
1: 네, 그럴 수 있긴 한데 네.
0: 아유 그런데 진짜 저는 음방 봤는데
1: 네.
0: 와 봐줘 약간 알지만서도
1: 네.
0: 후이 아이돌인 거 왜냐면 계속 솔로 할 때랑 또 완전 다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 네,
0: 너무
1: 네.
0: 멋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1: 감사합니다.
0: 막 우리 후이 뭐 그 후렴구 파트에서
1: 네.
0: 저거는 혼자만 혹시 AR 깔았나 싶은 너무 네. 훌륭했어요.
1: 누나가 연락도 주셔가지고
0: 네.
1: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0: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1: 아유, 감사합니다.
0: 계속 돌려볼 거고요.
1: 네.
0: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이의 눈물 나게.

0: 호이의 눈물나게. 눈물나게 감동적인. 아니 약간 우리 내가 키운 네. 뮤지션도 아닌데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뿌듯하고.
1: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나가 진짜 아 이거 진짜 팩트로 네. 제가 누나랑 함께하면서 네. 2년 동안 진짜 많이 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어디 가서 저 활개치고 다닙니다 요즘. 아, 아 진짜로.
0: 그래 그리고 저 거기서 느꼈어. 네. 멤버들 얘기할 때 자꾸 아 제가 좀 약간 아재미를 네, 선사한 게 아닌가.
1: 제가 2년간 많이 배워가지고. 네.
0: 그래요. 이제 너스레를 떨 줄 아는 후이.
1: 그렇습니다.
0: 초반에 진짜.
1: 아 초반에는.
0: 삐그덕 소리가 나던 후이에서.
1: 끼 그러니까.
0: 저는 너무 네. 마음에 들고요. 네네. 자 이번 주도 노래 기대는 밤 보홍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자 드립니다. 사연부터 소개. 주시죠.
2: 523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 한국과 반대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호주에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절대 돌아오지 않고 1년 채우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매일 톡을 하고 있지만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 없이 외국에서 지낼 동생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2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생 없는 추석 연휴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연휴 마지막 날은 동생이란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갔는데 이번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기도 하고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노래 들려주세요.
0: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유난히 멀리 있는 동생이 그리워졌다는 5234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 네네. 아우 근데 이 사연을 읽는데 네. 뭐 저 너무 저희 형이랑 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했고 사실 이번에 제가 추석 연휴에 또 못 가거든요.
0: 그치.
1: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네. 친형한테. 그래서 형은 모르니까 나는 언제 갈 거고 뭐 이날 자고 올 건데 뭐 너 이날 와 이렇게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형한테 나 못 간다. 근데 저희 형은 사실 너무 익숙하죠 이제는.
0: 그렇지.
1: 네, 동생이 뭐 연휴에 못 오는 게 그러니까 아 그래 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렇죠. 형이랑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저희가 몰래 새벽에 둘이 부모님 다 주무시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해가지고 둘이 막 새벽 4-5시까지 막
0: 세상에.
1: 막 이제 좀 컸으니까 네. 또 막 어른스러운 대화도 좀 하고 막 인생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이랬는데 이번에 또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0: 아유 그거 나중에 더 어른 됐을 때 네네. 그런 형제가 있다라는 게 후이 씨한테 진짜 큰 버팀목이 될 거예요.
1: 네네.
0: 아무튼 오히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이 있을 때나
1: 네.
0: 아니면 또 가족이랑 소원한 분들.

0: 일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네네. 그럴 때 추석, 설, 크리스마스 이럴 때가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이 씨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텐데 첫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첫 번째 추천곡은요, 목소리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곡입니다. 마이크 잭슨의 You Are Not Alone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냥 제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순수한 어떤 소년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이 위로를 얻었었고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0: 마이클 잭슨은 진짜 마법 같은 사람.
1: 네, 그렇죠.
0: 이 어떤 You Are Not Alone을 비롯해서 뭐 We Are The World니 Hear The World니, 네, 이런 진짜 세상에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1: 네, 맞아요,
0: 또 그런 멜로디를 만들기도 하다가도, 네, 굉장히 거의 팝의 정점에,
1: 아,
0: 있는,
1: 맞아요,
0: 그런 노래.
1: 네.
0: 진짜 장르도 다양하고,
1: 그쵸,
0: 영혼도 아주 팔색조인 것 같은, 제가, 네, 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딱 하나를 꼽아라, 네,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사운드적으로도, 네네네, 혁명적이었었고요.
1: 그쵸.
0: 제가 볼 때는, 네네, 후이가 쫓을 만한, 네, 뮤지션의 형태가 아닌가.
1: 그쵸. 사실 범접하기는 어렵지만
0: 그래도
1: 그냥 뭔가
0: 그냥 지표.
1: 그냥, 그리고 저는 이 마이클 잭슨의 그 작법이 있잖아요.
0: 네,
1: 입으로 하는, 네, 하는 그 작법.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이제 한번 또 보면서 왔는데,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마음 한쪽이 좀 아렸던 건 그 영상이 있어요. 그 한번 이렇게 어떤 법원에서 작법을 설명하면서,
0: 맞아,
1: 난 이 곡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면서 이제
0: 표절,
1: 네, 맞아요,
0: 시비 걸렸을 때 그거 뭐 아니라고.
1: 네네. 그래서 그걸 해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도 비트로 음악을 만드는 그 모습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도.
0: 네.
1: 그래서 아, 그냥 이분의 어떤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순수할까, 막 이런 걸 막 또 막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0: 예. 네, 마이클 잭슨 누구보다 외로웠을 것 같은 사람인데, 네,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로 많은, 네,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1: 네.
0: 후이의 첫 번째 선곡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0: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다워졌고요. 제 마음.
1: 네.
0: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 추천곡은요. 이거 참 그 제가 선곡을 하면서 살짝 피식 웃음을 지으면서 선곡을 했는데 진원의 고칠게라는 곡입니다. 왜 내가 싫어졌는지 네, 이 노래 제가 선곡해온 이유는요. 제가 그 저희 친형이랑 뭐 사실 연휴나 뭐 날짜 가릴 것 없이 저희 동네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마다 저희 친형이 이 노래를 애창곡으로 매번 불렀던 곡이었고 이 노래를 제 기억 속에 형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잘 불렀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딱 느꼈을 때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한테.
0: 제가
1: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후이 씨가 형광가 보고 싶어요. 지금. 그리워.
1: 근데 저희 친형은 저랑 성격이 굉장히 다른.
0: 후이 씨랑 성격이 비슷할 사람 잘 없어요. 제 느낌 약간 후이 씨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1: 그래요.
0: 후이랑 비슷하다라는 사람 저 쉽게 안 떠올려요. 드라마 속은 좀 있을 수 있는데.
1: 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 여기 또 후이 씨 눈치 없이 형 부르는데
1: 네.
0: 뭐 같이 막 가수인데 막 들어가고 후렴구에 3도 높인 화음으로 막 화음 나서 기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죠?
1: 그때는 근데 정말 팩트로 그때는 저희 친형이 저보다 노래도 잘했죠.
0: 아, 네.
1: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보다 형이 노래도 잘해라고 어머. 항상.
0: 어머.
1: 지금은 제가 압도적인데.
0: 압도적이다. 예.
1: 지금은 사실 뭐. 아니, 저는 직업이고요.
0: 후이 씨는 지금 아이돌 중에서도 손 꼽는데.
1: 그리고 저희 형님은 이제 그냥 직장인이시니까 취미생활이시니까.
0: 아 네. 그렇군요.
1: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
0: 아 네. 아주 또 후이의 좀 가족 그런 에피소드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진원의 고칠게.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비슷할 밤 부엉이들 얘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호주에서 추석을 보낸 동생이 외롭지는 않을까. 그리고 너무 그리운 마음에 사연 남겨준 5234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후이 씨의 형을 향한 그리움도 함께 좀 묻어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네. 세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곡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노래는 딱 요 파트가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0: 아, 뭔가 빨리 봉지를 뜯고 싶네요. 네. 네.
1: 맞아요. 그 봉지를 뜯고 싶게 만드는 그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뭐 노래가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또 성시경 선배님께서 방송에서 부르셨던 버전도 굉장히 흥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가족끼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말하셨으면 좋겠다.
0: 맞아.
1: 예, 네, 그 말을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어요.
0: 그 후이 씨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1: 맞아요. 사실 그래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해 이런 말을
0: 팬들한테는 잘 하지 않아요?
1: 팬분들한테도 근데 사실 팬분들한테도
0: 표현은 잘 못해요. 애정 표현은
1: 제 기준 노력하는데 사랑해라는 단어를 자주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막 살갑지 못하구나.
1: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한 저에게 그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
0: 맞아요.
1: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쉽게 잘 못 나오는데 사실 부모님이나 뭐 형 너무 사랑하죠. 근데 방송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0: 맞아. 이상해.
1: 이게 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0: 그게 이 말이 그냥 또 몇 번 해 버리면은 그냥 잘 나오는 말인 것 같거든요.
1: 네네.
0: 한 번 봉인을 하면은 정말 잘 안 나오는 말인데 후이 씨 같은 성향은 그냥 막 살갑게 상시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좀 후이 씨 방식으로 좀 장문의 톡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0: 진짜. 그래서 저도 후이 씨랑 똑같아요. 그 말이 너무 뭔가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사랑 이 말을 하기엔 내가 사랑은 안 해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닌데
1: 그쵸.
0: 입에서 잘 나오는 소리로 안 나오는 말이에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아유, 반성합시다.
1: 반성하겠습니다.
0: 말해야 하는데.
1: 네.
0: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촉촉해지는 동시에 그 파이를 또 먹고 싶어지기도 했고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B2B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이 연습생 시절에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 또 직속 선배님이시잖아요. 또 이 작곡가 형님 두 분, 손영진, 조성호 형님. 네. 이 두 분도 저와 또 친분이 굉장히 깊고 저희 펜타곤의 어떤 초창기를 책임지셨던 형님들이거든요.
0: 회사 프로듀서?
1: 예, 예, 예.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그 내부 소속 작곡가님이셨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릴 적에 그 사실은 연습생 시절 녹록지 않죠. 가끔씩은. 예. 근데 저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서 동생분에게 이 노래를 좀 들려주면서 1년을 딱 버티기로 하셨으니 잘 버티시고 1년 뒤에 멋지게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0: 후이 씨네 회사가 네. 좀 은근히 되게 좀 아카데믹하다라는 네. 그런 이미지와 소문이 있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펜타곤 왔을 때도 네. 스카이캐슬미 있다고 한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느낌이 그쪽 출신 팀들이 좀 되게 범생이
1: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저희 때도 그랬고 그 교육적으로 엄청 다양한 부분의 교육 왜냐면 저희는 패션 수업도 있었고요
0: 와 그래 맞네 그런데 잘 봤네
1: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패션 수업부터
0: 내가 못 봤다고
1: 패션 수업도 있었고 막 현대무용 수업도 있었고요 막 별 수업을 다 받았어
0: 그래.
1: 아크로바틱도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다
0: 그래.
1: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0: 맞아요.
1: 있죠. 조금씩 그리고 또 다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다
0: 맞아.
1: 보니까
0: 그래서 되게 교육 잘 받은 도련님들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있었고 스타일링도 조금 그런 느낌으로 입은 걸 제가 많이 본.
1: 아, 또 저희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삼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맞아,
1: 맞아.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중에 가장 깔끔한 약간.
0: 깔끔했어. 저는 참 좋아하는 스타일.
1: 네, 약간 제작 의상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0: 약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대 기획사들의 좀 막 그런 그 틈에서 굉장히 레이블 색깔이 확
1: 맞아요,
0: 나타나는
1: 맞아요.
0: 그런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1: 근데 저의 전 회사. 제가 저희 회사를 가지고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었다 보니까 저희 지금 회사 미드워스
0: 회사.
1: 네, 저희 회사 너무 좋아요
0: 후이의 고향 네. 지금은 더 좋은 집을 찾았고요 자 아무튼 후이 씨의 다음 선곡입니다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뜨면이라니 불 덮여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0: 코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의 사연과 상관없이 후이 씨의 그저 마음이 묻어있는 곡을 소개하는 코너 속 코너죠. 후이픽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오늘의 저의 후이픽은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입니다.
0: 나 이거 알 것 같아. 요즘 후이 씨의 신경. 정답.
1: 정답입니다.
0: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1: 아, 사실 요즘 너무 사실 24시간이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어떡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래 물론 노래도 너무 좋죠. 오랜만에 네. 또 듣고 하면 너무 좋은 음악이어서 들고 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이 별밤에서 저희 앨범 이야기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계절

0: 프로젝트다 하면서 뭐 봄 여름 나왔고요. 빙고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맘때쯤이나 뭐 다음 달이나 해서 이제 뭐 가을 시즌이 또 뭐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무려 노래가 반려를 한 두 번 이상 당했고요. 노래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노래를 만들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촬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1: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일정에서 네. 또 솔로곡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쵸. 팬들도 네, 그건 좀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래서 촬영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팬분들도 워낙 또 바쁘시고요.
1: 팬분들 바빠.
0: 예, 저 때문에.
1: 아, 그건 저희 팬분들이야 때문에. 기쁜 일인데 네.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내 말은 후이를 보면서 맞아요. 건강 걱정을 할 만한 스케줄이거든요.
0: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가을 겨울을 좀 묶어서 이렇게 추후에 내년 초나 뭐 이렇게 추후에 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별밤에서 너무 이제 저의 음악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들고 오면서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1: 네. 그런 또 중요한 얘기를 별밤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근데 듣는 분들은 네. 너무나 100번, 1000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팬분들 누구보다 알 거예요. 아, 요즘 근데 너무 좋긴 한데 우리 후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일정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네네. 누구보다 힘든 티를 안 내고 못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네. 쓸어 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0: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밀도 있는 음악과 밀도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쫓겨서 그럼, 가는 게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나중에 한가해지면은 후이는 이제 뭐 계절, 사계절 프로젝트 이런 거는 좀 많이들 했던 거고 네네네. 월간 프로젝트는 윤종신 씨가 선점했고 네네. 후시의 최초로 절기 프로젝트
0: 아, 좋습니다.
1: 경칩, 충분 오, 좋네요. 뭐 이런 걸 쳐서
0: 말복 이런 거
1: 예, 아주 촘촘하게 내실 날이 오기를
0: 아, 좋습니다.
1: 바라겠습니다.
0: 네. 닭살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제목 닭살
1: 아,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타국에서 추석 보내는 동생 생각하면서 사연 보내준 5234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렸고요. 후이피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주에도 후이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0: 네, 별보험 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아, 오늘따라 이 노래 좀 슬프게 들릴 것 같아. 후이, 건강 챙겨, 진짜.
0: 아, 전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1: 단백질 많이 먹고
0: 알겠습니다.
1: 탄수화물도 잘 챙겨 먹고
0: 네 알겠습니다.
1: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피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6일 토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2528님께서 대장부엉 주말 저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누워서 돈 쓰기 정말 쉽더라고요. 광고 보고 옷 사고 그러다 운동화 쇼핑까지 한 저. 나를 위한 선물 이번 달은 너무 많이 했어요. 별밤으로 디톡스 합니다요. 라고. 아, 저도 이런 날 많아서 저는 요새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날에 이성적인 나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다음날 되면 대체로 비우게 되고 다음날에 사고 싶은 건 제가 진짜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왕 산 거 기쁜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리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Love You Anymor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한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수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대장정 2. 무대에서 긴장하는 건희를 위해 가수 선배 스포왕이 알려준 팁 나를 위대하게 여겨라 3. 충격 실화 스포왕 드디어 운동 시작하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시작.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그러니까 추석 당일 다음 날 뭐 성묘나 이렇게 뭐 집에서 차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뭐랄까 연휴가 하프타임을 넘어가는 연휴의 후반부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밤인지 궁금하네요. 벌써부터 우울하고 막 그런가? 월요병 벌써 약간 시작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54번째 스파운 고양배 오늘 주인공은 이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도 스포왕 차트에서 이분 노래를 소개했을 때 제작진분들도 다 이분 노래 너무 좋더라 잘하는 것 같다 저도 맞아 요즘 진짜 다들 좋아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했었던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한 그런 뮤지션이 나와주셨습니다. 건희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고 네. 말씀도 많이 듣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뭐랄까 최근 가장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치고 올라오시는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건희 봤어? 건희 노래 잘하더라 이런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1: 아,
0: 최근에도 제 피드에도 폴킴 씨도 공연 직접 보러 갔다고.
1: 아, 네, 맞아요.
0: 엄청 그래서. 자랑해놨더라고요.
1: 제가 또 라디오 한번 놀러 갔다가 또 초대 드렸는데 감사하게 와주셔서 뵙고.
0: 아, 내가 먼저 할 걸. 아,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실력과 뭐 음악 고루고루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인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이름 물어보시죠.
1: 네.
0: 건희 뭐 뜻이나 뭐 그 스펠링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래도 네. 오늘 스포왕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 이름에 G-O-N-N-Y 그 알파벳이 있는데 O가 숫자 0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0에는 뭘 곱해도 다 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뭘 해도 건희 스타일로 좀 해보겠다 하는
0: yes!
1: 그런 네 저의 파이팅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0: 알파벳 O로 써도 될 것이지만 네. 숫자 0을 씀으로써
1: 그쵸.
0: 무슨 노래가 나한테 와도 다 곱하기 0
1: 네.
0: 다 건희가 된다.
1: 하겠다.
0: 멋있다. 근데 저 그것도 봤어요.
1: 어떤가요?
0: 알파벳이 딴 게 다 아래로 내려가서
1: 아 맞아요.
0: 숫자로 써서 좀 위로 하나 올리고 싶었다.
1: 그쵸. 이게 앞에 있는 G랑 Y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네. 가운데 하나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로 솟게
0: 네, 그거
1: 한번 해봤습니다.
0: 신경 쓰이면 그거 네. 안 그러고는 못 참아 그죠?
1: 맞아요.
0: 폰트 같은
1: 발렌싱.
0: 거
1: 네, 그렇죠.
0: 밸런스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건희 씨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가요?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1: 저는 일단 R&B 기반의 좀 그런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음악인데요. 음악은 그 위에 가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음악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현실적인 위로를 느낄 수 있는?
1: 네.
0: R&B의 리드미컬한 음악.
1: 네.
0: 정리를
1: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말씀해주신 거 거꾸로 읽었을 뿐입니다.
1: 네.
0: 그런 음악을 하는 G0NNY
1: 네. 네,
0: 건희 씨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첫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가수를 하게 되셨다면서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직장은 한 3개월밖에 안 다녔고요. 진짜 짧게 다녔고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경영학과 전공하고 뭐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고 하다가 취업을 한 후에 카페에서 이제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손님분들이랑 사장님을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로 제안을 받고 아 그러면 그냥 매니저 하면서 커버를 좀 올려볼까? 이래가지고

0: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진짜?
1: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좀 진지하게 음악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곡도 써보고 그런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0: 네. 그러면 동아리라 하면 학교 다니실 때?
1: 네, 학교 다니고
0: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1: 네.
0: 학교에서 음악 동아리를 통해서
1: 네.
0: 거기서 이제 다른 동아리 친구들은 실제로 음악 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1: 맞아요.
0: 함께 작업해보고 이런 게 다였군요.
1: 맞아요.
0: 그럼 노래 부르는 건 그냥 원래 좋아하셨던 거고?
1: 원래 엄청 좋아했어요.
0: 아, 이거 천잰데. 왜냐면 근데 전공했냐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많이 들어요.
0: 워낙 스킬풀한 노래도 많고 해서.
1: 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아마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네.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막
0: 그래요?
1: 네, 또 온
0: 국민을 음알못으로 만드는 발언 아닙니까? 다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미묘하게 진짜 전공한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본인은 갖고 계시군요.
1: 네, 그렇죠.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하면 할수록 또 이제 공부를 끝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때 이렇게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면서 너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 알리게 됐다. 그러고서 앨범을 내는데 과정까지는 그래도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뭐 컨택이 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발매하신 거예요?
1: 그 아까 말했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낸 곡은 있었는데 좀 제대로 한 거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 쪽에서 탑라이너로 한번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텝 바이 스텝 딱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커버 영상 보고 여러 가지 일하다가
1: 네.
0: 그 일을 하나 맡겼던 회사에서 자기 앨범까지
1: 네네 맞아요
0: 된 거군요. 네. 작사 작곡도 네. 직접 하시는데
1: 네.
0: 아까 그 동아리 친구들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1: 네.
0: 단순히 그 정도만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1: 네.
0: 어떻게 직접 이렇게 다 하게 되셨어요?
1: 근데 제가 다 직접 하진 못하고요, 지금도. 아주 어렸을 때 배운 피아노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화성적인 거나 이렇게 미디 작업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저는 가사나 그 위에 이제 멜로디 위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앨범이 나온 게 2020년. 이게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친구들이랑 냈던
1: 맞아요.
0: 앨범?
1: 맞아요.
0: 그러고서 20년에 냈던 앨범이 있고 회사에서 냈던 앨범이 있고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신데
1: 네.
0: 나 진짜 가수 됐구나 하고 실감했던 때는 언제였는지도 궁금해요.
1: 아무래도 공연할 때인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거기서 퍼포밍을 하고 할 때 나 이제
0: 나 가수인가?
1: 나 가수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좀 되게 좋아요. 네, 공연을 할 수 있어서.
0: 너무 좋죠.
1: 네.
0: 그러면 공연을 할 때 건희의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느낌이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1: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0: 뭐 예를 들면
1: 그것이?
0: 생각보다 신납니다. 아니면 뭐 의외로 발라드도 들려드립니다. 아니면 뭐 떼창을 합니다.
1: 저는 되게 막 밝고 긍정적인 느낌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무대를 보면은 살짝 감동이나 가사 설명 같은 거를 제가 또 막 하기 때문에 조금 벅찬 그런 무대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 근데 그거는 저 정말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너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예.
0: 궁금해라. 어떻길래 그러려나?
1: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음악이 좀 이렇게 본업이 되고 나서
1: 네.
0: 지금 몇 년 정도 달리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0: 야, 요거 좀 예상과 다르다. 그런 거 있는지 궁금해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본업이 되고 나니?
1: 본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제가 다른 거 할 때도 그랬는데 음악도 제 음악 만드는 거지만 같이

0: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게 좀 오히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러면 작업을 했을 때는
0: 네.
1: 마음이 딱 맞고 함께 해오던 그 파트너들이 딱 계세요? 그분들하고 주로 하세요?
0: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1: 다양하게. 네.
0: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볼 음악이기도 하지만 제 앨범에 이제 타이틀곡을 만들어줬던 그 친구랑은 이번에 EP 앨범에 세 곡을 같이 했는데 되게 제가 뭔가 항상 그 친구 음악 들으면은 이미지가 좀 이렇게 저에게 펼쳐지면서 되게 제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뭔가 딱 내 파트너들 딱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번 앨범을 위해서 새로 만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요 다음 타이틀곡 들을 그 작가님과는 뭔가 뭐가 통했다.
0: 저는 그런 것 같은데.
1: 더 해보고 싶다.
0: 그 친구는 네, 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랬습니다.
1: 지금 듣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 노래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벽을 허물게.
0: 네, 이 노래는 제가 저희 할머니 댁 가면 항상 그 소파 옆에 할머니 어릴 적 사진 있어요. 흑백 사진. 근데 할머니가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당신의 어릴 적 사진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쓰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 벽이 있다면 손녀로서 내가 그거를 허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노래입니다.
1: 야, 이게 흔치 않은데 원래도 할머니랑 사이가 좀
0: 할머니랑 사이 좋아요.
1: 원래 막 좋아요?
0: 각별하고 막 아끼는 그런 사이보다 제가 좀 많이 장난치고 많이 좀 놀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약간 그런 친구 같은
1: 놀린다고? 네.
0: 좀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예요. 네.
1: 할머니 입머리 났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고
0: 그렇죠.
1: 대박이다. 네. 엄청 친한 거지 그러면.
0: 맞아요.
1: 가까이에 사세요?
0: 네, 가까이에 살아요. 한 버스 세정거장?
1: 아, 진짜?
0: 네.
1: 그러면 그렇게 할머니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내가 할머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얘기해 드렸어요?
0: 그 콘서트장에 와서 처음 들으셨고
1: 어머머머머
0: 네, 근데 저희 할머니 스타일은 그냥 그래 잘했다 정도
1: 아 진짜 더, 이렇게 네. 막 특별히 감상적이 되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0: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손녀 딸로서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막 스트리밍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전화 자주 하고 안부 묻고 이게 더 할머니가 바라는 거일 텐데 이렇게 음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또 뭐 죄송함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1: 또 모르죠. 할머니가 또 친구분들 계신 커뮤니티에서
0: 맞아 자랑하실 수도 있죠.
1: 들어봤어?
0: 네.
1: 템포티파이 까나봐. 이거 미쳤어 이 노래. 이게 뭔지 알아? 내 마음의 벽을 허문다고 우리 건이가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100번 전화해봐라 이런 노래 만들어주는 손녀 있어? 딱 이러면서
0: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1: 더 궁금해지는데 이 노래 올 8월에 나온 건이 씨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듣고 올게요.

0: 건희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듣고 왔습니다. 준희 노래 들어봤는데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네. 아예 다르게 들려요. 감동이 갑자기 한 겹이 싹 쌓이는 느낌이랄까. 네. 할머니한테 바로 그냥 반말로 헤이 프렌드 해버리니까 근데 상상도 못했지 나는.
1: 너라고 하면서.
0: 바로 말을 놔버리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 건희 씨가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로 이 세 개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셀프 어웨이, 하트풀, 프레젠트. 셀프 어웨어. 어웨이가 셀프 어웨어라는 거는 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 네.
1: 이게 이제 제 감정을 잘 들여다보자. 나를 잘 안다고 저는 아직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라는 뜻에서 셀프 어웨어를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1: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써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현 시점 건희는 네. 노래를 만드는 일, 부르는 일 뭘 더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1: 저요?
0: 이게 공격적인 질문인데 잠깐 왜 그러는 거예요?
1: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어려운데 이거는?
1: 저는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 그거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을까요? 네. 그냥 네.
0: 오케이.
1: 휴.
0: 오케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근데 사실 네. 오래 음악을 하다 보면 네.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예전처럼 음악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쉽지 않아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 계속 음악을 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건 저는 너무 부럽고 좋아요.
1: 아 정말요?
0: 그렇다고 저도 뭐 제가 지금 싫다는 건 아니지만
1: 네. 그렇죠. 네.
0: 아 좋습니다. 두 번째 거는 네. 하트풀.
1: 네.
0: 건희 씨의 수식어 하트풀. 하트풀 네. 건희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하트풀. 건데 요거는 좀 진심 아니면
1: 네, 맞아요. 진심으로 하겠다 뭐든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습니다.
0: 근데 그게 내가 원래 항상 진심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1: 네.
0: 여섯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네. 싶다라는 의미의 수식어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어떤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1: 그러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뭔가 뭐 하나 할 때 그냥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쉽게 네 딱 그거예요. 네.
0: 지금 되게 상업적인 말투로 진심 어리지 않은 말투로 진심이고 싶다고 네. 말씀을. 근데 왜요? 뭔가 가사를 쓰거나 네. 이렇게 할 때 이건 가짜인가? 이런 걸 좀 항상 경계하시는.
1: 아 뭔가
0: 꾸며내려고 한다.
1: 이게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거나 조금 슬픈 얘기거나 하면은 뭔가 꺼려진 적이 있었어요. 좀 되게 밝은 거 써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장을 좀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진심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말을 쓰자 이런 느낌입니다.
0: 그리고 그렇게 해서 꾸며내서 쓴 건 귀신같이 결과도 좀 별로죠.
1: 맞아요. 맞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0: 그 뭔가 듣는 이들도 느끼죠.
1: 네.
0: 맞아,
1: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완전 공감되네요. 좀 다른 분이 협업을 하지 아니면 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작업도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세요?
1: 제가 드리는 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죠.
0: 네. 그쪽으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1: 아 그래요?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0: 좋다 좋다. 그러면 마지막 그 수식어로 present.
1: 네.
0: 요거는 현재? 네. 요런 뜻 맞나요?
1: 요거는 현재에 집중하자. 네. 뭔가 다 집중이네요. 집중을 좀 못하나 제가? 네.
0: 왜요? 뭔가 과거나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쪼들리기 싫다?
1: 맞아요, 그거예요. 딱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은 딱 진짜 이 대화에 집중하고 딱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 이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런 거를 되게 일일이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 보다.
1: 근데 요 세 단어는 그 뭐랄까 저희 예전에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단어 세 개를 만들어 오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본인도.
0: 그래서 만든
1: 그래서
0: 거구나.
1: 저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0: 이름 앞에 붙이는
1: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네.
0: 뭔가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 세 개를 줘야 내가 그걸 가지고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1: 맞아요.
0: 거였군요.
1: 맞아요.
0: 키워드였군요. 네.
1: 그렇습니다.
0: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와우!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가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희 씨 인터뷰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건희,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음악 중심 무대에 다시 서고파? 작년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2: 네.
3: 왜요? 왜? 왜 다시 서고 싶어요?
2: 아, 이때 그냥 너무 떨었어요. 발발 떨었어요, 무대에서. 너무 떨고, 뭐 안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서서 부르는 건데도 그 음악 중심 환경이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또 팬분들도 되게 열정 넘치시고 막 계속 세트도 막 바뀌고 뒤에도, 그 환경에 제가 좀 기가 죽은 거죠, 한마디로.
3: 생방이셨어요? 산옥이셨어요?
2: 산옥이었어요, 심지어. 에, 에. 근데도 그랬습니다. 지금 가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서 뭔가 긴장돼서 진짜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네, 다시 하고 네, 싶다는 거군요. 네.
2: 맞아요.
3: 좀 긴장을 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2: 저 긴장 엄청 해요. 엄청 많이 하고.
3: 되게 저희가 라이브 하시는 영상 몇 개를 봤는데
2: 네.
3: 되게 뭐랄까 즐기는 바이브?
2: 네. 아니에요.
3: 가짜군요.
2: 네. 가짜입니다.
3: 즐기는
2: 다
3: 연기.
2: 다 가짜예요. 네. 네, 이제 영배 선배님은 안, 네. 전혀 그런 거 없으시죠?
3: 저요?
2: 네.
3: 아니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2: 그래요?
3: 당연히 처음보다는 정말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 서보는 무대가 더 적으니까 뭐 음악 중심도 뭐 가슴을 몇 번에 갖고 뭐 하니까 처음보단 덜하지만
2: 네.
3: 아, 막 아직도 숨이 턱턱 정말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녹화를 했는데 별로였어요. 너무 긴장됐어.
2: 긴장하시는구나.
3: 이상하게 숨이 잘 안 쉬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3: 네. 제가 제 뒤에 아까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분 제가 내려오자마자 노래를 부를 때 아주 내가 죽겠더라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2: 너무
3: 저도 그렇죠. 근데 뭔가 긴장될 때 어떻게 하세요? 딱 올라갔다. 근데 너무 긴장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이겨내기 위해서?
2: 긴장될 때요? 그냥 해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3: 없는데
2: 네.
3: 저는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네. 이거 너무 잘하고 싶은데 긴장된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 막 깔보려고 노력을
2: 아 그렇구나. 네. 꿀팁인가요 그거?
3: 네, 꿀팁이에요.
2: 저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3: 아주 난리가 나 보려고 아주 다들 찾아왔구만. 이러면서
2: 마인드
3: 아이고
2: 컨트롤.
3: 어쩔 수 없이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예예 예. 네, 나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네. 죄송하지만 앞에 분들을 깔보고
2: 자신감을 이제 올리는 예, 거죠. 아 좋은
3: 그
2: 방법인데요.
3: 예.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유 뭐 이거 한다고 뭐 인생 바뀌냐?
2: 그 마인드 저도 가끔 생각해요.
3: 뭔지 아시죠?
2: 네네네.
3: 왜냐하면 긴장의 끝을 찾아가 보면
2: 네 맞아
3: 이것 때문에. 무언가 바뀔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3: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별일 없어. 별일 없어.
2: 네네네.
3: 이거 기깔나게 잘한다고 뭐 안 바뀌어.
2: 네.
3: 이런 생각.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
2: 저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제가 걱정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세상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3: 그렇지. 그렇지.
2: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제가 확 차렸던.
3: 근데 그거 좀 효과 있어요.
2: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아유 누가 나 보러 왔어? 뭐 이런 네. 방법.
2: 맞아요.
3: 좋습니다. 첫 라이브 혹시 기억나세요?
2: 첫 라이브는 제가 한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 들어가고 처음 시켜주셨던 공연이었는데 그때는 반은 제 노래, 반은 커버.
3: 커버고,
2: 네, 노래가 많이 없어서 그때가 첫 이제 라이브입니다.
3: 어땠어요? 잘했어요 그때?
2: 그때 그래도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3: 부담이 좀 덜하니까
2: 네,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3: 지금은 이제 큰 페스티벌에도 서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나는 이렇게 관객들의 집중을 이런 네. 방법으로 시킨다. 내 공연 스킬 이런 거 있을까요?
2: 제가 원래는 막 소리 질러 이런 거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3: 그거 한번 맛보면 못 끊어요. 네,
2: 그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좀 합니다.
3: 네. 멘트도 되게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아무래도 노래만 잘하면 또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웃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영배님 앞에 멘트 하실 때도 놀랬던 게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게 진짜
3: 아까 맨 앞에 뭐
2: 추석 그 있잖아요. 하프타임이 지났고 막 이런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속으로.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3: 왜 못해요?
2: 너무 말이 꼬이고 아 너무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 너무.
3: 저는 냅두면 한 15분 정도는 그냥
2: 아 그냥요? 그냥 와
3: 저는 공연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2: 아 진짜요?
3: 건희 씨랑 저랑 똑같이 30분 하잖아요. 저는 한 두 곡 못해요.
2: 아 그렇구나. 와, 멋있습니다.
3: 아, 근데 그건 성격이고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2: 그래요.
3: 네. 아.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지금 관객들은 건희 노래 너무 잘한데. 네. 하고 지금 모여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듣고 싶은 건 있긴 있을 것 같아. 메들리로다가 그냥
2: 조금 줄이고 노래를
3: 아직은 노래나. 지금은 네. 너무 핫하다. 멘트를 길게 하긴 핫하다.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0: 농담이고 다음 인터뷰입니다. 건이 슬럼프 극복 방법 영화와 같은 새로운 인풋으로 자극받아. 오, 좀 이렇게 안 써지고 이럴 때 영화 같은 거 보시는군요.
1: 원래는 그랬는데 아 봐도 영감님이 안 오실 때는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그 봐도
0: 그게 저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려고 그런 걸 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감성적이 안 돼,
1: 맞아요.
0: 내가. 왜냐면 마감이 다가오고 네. 막 하니까.
1: 맞아요.
0: 근데 그것도 보다 보니 효과가 없어요?
1: 아,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좀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0: 그것도 좀 문제야.
1: 네,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인풋이 말랑말랑해진과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0: 좀 그치.
1: 아닌 것 같아요.
0: 요즘 뭐 OTT 시리즈들이 뭐 인기 있다 이런 거 좀 이렇게 보면 네. 일단 몇 명 잘리고 시작해요. 막.
1: 어, 맞아요.
0: 피투성이로 시작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말랑말랑해지 오히려 쫄깃쫄깃
1: 네. 오히려 현실이 재미가 없어지는 도파민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런 또
0: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저도 똑같은 것 때문에 아 어떡하지 할 때 제가 요즘에 찾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1: 오 알려주세요.
0: 가사 해석 너튜브를 봐요.
1: 아
0: 그거 있잖아요. 비 내리는 비 개인 오후에 뭐 너는 어디 있니? 막 이런 제목 막 네, 근데 네, 팝송 네. 해석돼 있는 거 막 있잖아요. 아~ 그게 그 너튜버 나름의 의역처럼 되게 감성적으로 한국말이 써 있기
1: 아,
0: 때문에
1: 맞죠, 맞죠.
0: 한국 가사를 들었을 때 느낄 수 없는 다른
1: 감성이
0: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가끔. 하다 안 되면 그런 것도 보고.
1: 오, 좋은데요. 저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추천드립니다.
1: 네.
0: 좋아요. 그러면 건희 씨의 추천곡 하나 듣고 올 텐데 걸프렌즈의 네. 노래를 골라 주셨어요.
1: 네.
0: 빅토니 피처링으로 참여한 Maybe I Love You. 이 노래 골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노래가 그 걸프렌즈가 그 보니까 20년 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 체리나 님이랑 유리 님이 같이
0: 그 팀 맞구나 지금 네. 만나고 그, 있었는데.
1: Maybe I Love You 이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별그램이라고 네. 하나요?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영상이 나왔는데 너무 요즘의 비주얼이신 거예요. 그 너무 핫한 그런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해서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고 싶어서
0: 이거다 싶으셨구나.
1: 네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0: 걸프렌즈 피처링 비토니 함께한 Maybe I Love You 듣고 올게요. Yeah, you know, something about you.

0: 걸프렌즈 피처링 빅톤이 함께한 Maybe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이제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 그 품절 대란으로 유명한 허니버터 땡 그 과자를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1: 아, 제가 이거를 네. 앉은 자리에서 한 세 봉지까지 먹은 적 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도.
0: 지금도?
1: 네.
0: 근데 그 그냥 뭐랄까 플레인 감자칩,
1: 네.
0: 포테토 뭐 이거나 네. 포카 요거보다 허니 버터 땡겨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1: 요것이 이제 허니의 달달함과 버터의 짬이 공존하는 네. 매력적인 과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요것은
0: 더 빨리 좀 질리던데 저는.
1: 저는. 하나를 좋아하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좀 집착하는구나.
1: 좀 그건 그냥 다른 거 생각하기 좀 싫어하는 자연히 손이 가는.
0: 지금 혼자 사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사세요?
1: 지금 혼자 살아요.
0: 그러면 좀 식사 패턴은? 뭐 예를 들어 뭐.
1: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네 그냥 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네 친구들이랑 뭐 많이 먹고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0: 그 집에서 혼자 드시게 되면 배달 음식 주로?
1: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0: 요리도 하세요?
1: 요리는 가끔 가끔 이제 가끔. 파스타 정도 네 그 정도.
0: 지금 약간 아까 혹시 추석 때 가족들하고 같이 드시게 될까봐 약간 지금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망설이면 거의 안 한다고 봐도
1: 그래도 가끔 합니다. 가끔.
0: 네. 배달 주문하시면 보통 어떤 음식 위주로?
1: 아 저는 요즘 또 편백찜.
0: 아 고기 이렇게
1: 빠져가지고
0: 찜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저기 나물이랑 네. 숙주랑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근데 친구들이 편백찜은 만들기도 쉬운데 뭘 그걸 배달해서 먹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좀 시켜 먹고 요즘은 그거 좋아합니다.
0: 편백찜은 주문하면 어떻게 와요? 그 고기랑 네. 숙주랑
1: 배추랑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0: 아 그 근데 그렇다고 편백 나무에 싸서 오진 않잖아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플라스틱에 와요. 플라스틱에 그래도 뜨겁게. 예. 네.
0: 쓸 때는 편백에 쪘을지언정 맞죠. 나에게는 이제 플라스틱에 담겨 오죠.
1: 네.
0: 그거에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도 그좀 그거는 뭐랄까 좀 건강식이잖아요.
1: 그렇죠. 네. 일말의 양심 같은 거죠. 네. 근데 스케줄 좀 끝났다 공연 끝났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마라샹궈 마라탕 이쪽으로 갑니다.
0: 조금 어그레시브한 맛을 좋아하는 그쵸. 공격적인 맛을 좋아하네요.
1: 네네. 네
0: 허니도 그렇고 네. 샹궈도 그렇고
1: 그럼요.
0: 탕보다 샹궈가 먼저 나왔다는 거
1: 네.
0: 나는 이미 더 맵고 짠 것을 즐기고 있다 뜻이거든요.
1: 역시 아시는군요. 네.
0: 그러면 술은요? 술도 좀 즐기는 편이세요?
1: 술은 잘 안 먹어요. 친구들이랑 좀 마시고 저는 일단은 좀 절대 슬플 때는 술을 안 먹고요. 좀 그냥 놀 때.
0: 놀 때?
1: 네. 놀 때만 먹는 거지.
0: 재밌어. 왜 슬플 땐 난 술 안 먹어야지 좀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1: 그냥 뭔가 더 몸에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0: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어, 그러니까.
1: 좋다, 좋다. 네. 네. 맞아 맞아. 네. 좋을 때 먹어야지.
0: 그럼요. 네.
1: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건희 씨가 음악 시작할 때 네. 음악씬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좀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기분이 들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음악씬에 내 자리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에는 근데 도움 요청하는 걸 못했어요. 어. 그냥 그때도 사실 이게 어렵고 이거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환경 이때 제가 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좀 버르장머리가 없었네요. 아니 그냥 뭔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도움 요청을 잘 못해서
1: 내가 더 다가갔으면 될 것을
0: 맞아요 맞아요
1: 다 나를 뭐 몰라준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0: 같아요.
1: 후회한다
0: 맞아요,
1: 이거죠
0: 맞아요. 어, 역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1: 다음 스케줄은 저랑 같이 가요
0: 어, 그래야 될 것 네, 같아요
1: 동영상으로 네,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서
1: 내가 했어야지 이런 거구나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더 다가가서 내가 찾았어야지
0: 맞아요.
1: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좀 건희 씨가 좀 넥스트 스텝 뭐 네. 앞으로의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건 뭐예요?
0: 그냥 재미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 아직은 전 사실 다 그냥 재밌어요. 새롭고 그렇습니다.
1: 재미 계속 재밌게 하고 싶다.
0: 네.
1: 재미를 신경 쓰는 거.
0: 네.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또 나미 씨의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네.
1: 가까이 하고 싶은 그때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요즘 저의 바이브가 아까 그 노래도 그렇고 또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 노래가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도 나미님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를 듣고 있었는데 되게 세련됐어요. 이 지금 들어도.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분당.
1: 스포한 공연배 오늘은 가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그러면 그 뒤로도 네. 보컬을 레슨을 받거나 하진 않으세요?
2: 아 받았어요. 한 1년 정도?
1: 아 1년 정도 받고 끝?
2: 그때 이제 네.
1: 아니 제가 항상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뵈면 네. 저는 한 번도 레슨을 안 받아봐가지고
2: 아, 정말요?
1: 항상 여쭤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게 대답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꼭 받으셔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권희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레슨을 멈춘 이유는 뭐 별로여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 그냥 그때 취업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스탑을 했었던 거거든요. 되게 예전에 배웠어요.
1: 그 전에 배운 거구나.
2: 훨씬 예전에.
1: 취업 전에. 네. 그러면 지금은 필요성은 안 느끼고 계시고?
2: 너무 느껴요. 저 숙소사 끝나고 안 그래도 정말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1: 발성에서 아니면 스킬에서?
2: 발성. 발성이요. 이게 또 녹음이랑 그 라이브랑 또 다르더라고요.
1: 그쵸.
2: 그래서 라이브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1: 그럼 생각했던 선생님도 있으세요?
2: 아니요. 아직
1: 찾아봐야 되는 상황.
2: 네. 찾아봐야 됩니다.
1: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한 시그니처 질문 드릴게요.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아무거나. 진짜 뭐 앨범이나 콘서트 스포를 해주셔도 되고 먼 미래 난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다? 뭐 상관없습니다.
2: 저의 미래는 지금 앨범 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스포할 게 없네요. 저 어떡하죠?
1: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다. 나이가
2: 저는,
1: 많이 들었을 때.
2: 그냥 이제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일상 속에 그냥 제 음악이 좀 곳곳에 장면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많이 내고 싶다. 이게 저의 스포랄까요? 그러면. 네.
1: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쭉 한 개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2: 너무 재밌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1: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2: 네.
1: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네. 스포왕 청취자분들 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건희 씨의 추천곡 놀이플라이의 그대 걷던 길 이 노래 들으면서 건희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2: 네.
1: 하나 둘 셋 스포해서.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2: 아이고 명절은 명절이네. 오늘따라 편의점에도 사람이 되게 많네. 저기 공원도 북적북적 해가지고 다들 많이 먹고 산책 나왔나? 잠이 안 오나? 나도 좀 아이고 걸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우 나리야 나리 반갑다. 너 추석 연휴인데 뭐 했어? 아 친언니랑 집에서 쉬었다고? 아니 뭐야 일 그만두고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중인데 눈치 보여서 열심히 언니 수발 들고 있다고? 뭐? 오늘은 언니가 김치전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줬어? 그래서 너의 고민은 뭔 거지? 아 그냥 저스트 한탄인가? 아 그렇구나. 아 일로와 나리 일로 와봐. 나리는 전도 만들어주고 집에서 언니 눈치 보느라 힘드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좀 시원하게 먹어. 두 개 주자. 언니한테 잘 보이라고 냉동실에 슥 넣어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아 언니 오면 먹으려고 넣어놨지 이러면서 두 개 줄게. 그래 일단 뭐랄까 사람이 밥값은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언니 집에 이렇게 사는 거면 집값은 해야지. 나리도 너무 저기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눈치 이렇게 잘 봐가지고 잘 얹혀 지내도록 해. 연휴 잘 보내고 안녕. 어 쫑이네 쫑이. 아 쫑이 잘 지냈어? 뭐 요즘 피곤하다고? 왜? 남자친구가 네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만나서 쉴 틈이 없어. 뭐야 거리를 두고 싶은데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일단 너는 쫑이는 매운 라면 이거 줄게. 이거 좀 먹어야겠다. 이게 방법이 있나? 매일 보는 걸? 그것도 멀리서 와서 힘들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시간이 너무 가까이 사니까 시간이 맞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야 이렇게 매일 보는 건 너무 힘들다 말을 어떻게 하지? 야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어디 학원을 다니게 됐다고 말해야 되나? 나 월수금반 끊었어 이러면서 우리 화목토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내가 안 보고 싶다면 너무 서운할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좀 기다려봐. 나도 좀 이따가 다시 좀 생각 좀 해볼게. 알겠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안녕. 이야 비니 뭐지? 바니 잼 이거 뭐더라? 당근 바니 리듬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바니 당 바 아니지 않아? 당근 당근 바니 당근 바니. 그래 이건 아 이거 이제 편집하지 마세요. 지금 수정 PD 목소리 나왔거든요. 아 이거 왜 편집해? 정답 화면을 아 너무 웃기네. 바니

이바니 이바니 당근 당근 요거였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지금 나이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기억력이 자체로 안 좋아지는 거. 둘째, 이걸 게임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나마 수정이가 기억하잖아. 너무 비통하다. 비통해. 이 리듬이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바니 바니 바니 비. 근데 사실 지금 오고 있는 친구는 비니 비니.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비니 비니. 요즘 잘 지냈어? 근황 좀 알려줘. 아 아시안게임 보다가 농구 입덕했다고. 친구랑 KBL 경기도 보러 다니면서 팀 정할 거야? 그래. 그거 금메달 했다고. 지금 대단하더라. 너무 멋지더라 진짜. 이게 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십몇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지. 그래 내 주변에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 근데 아직은 그렇다고 막 프로야구처럼 대단한 막 그 열풍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되게 지금 가면 더 좀 수월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생각인데. 한번 나중에 보고 어땠는지 얘기해줘. 선물은 농구공을 닮은 동그란 빵을 줄게. 다음에 봐. 안녕.

0: 앞에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언니 집에 얹혀 사시는 분. 에. 그래서 얹혀 살다 보니 수발 들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요거 뭐더라 누가 한 얘기였더라 동생은 엄마가 낳아준 합법적인 수발러다 뭐 막 그 왜 누가 막 무슨 연예인이라고 동생이 막 우산도 씌워주고 누구죠? 정혜인씨였죠 이게. 근데 아니요 그 스태프가 아니고 동생입니다. 동생이니까 이래도 됩니다. 해가지고 화제가 또 그런 맥락이죠. 좀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땐 좀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도 유료로 했습니다. 다 제 동생이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데 돈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항상 심부름값 내고 정당하게 나 과자 좀 사다 줘. 그러면 그냥 누워있어요. 저보다 이미 덩치도 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자 값에 두 배로 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고 사와요. 500원짜리 과자면 1,000원 주면 진짜 쏜살같이 가서 사오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매일 만나느라고 너무 힘들다.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야 매일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좀 하루는 쉬자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야 아무리 가볍다 이렇게 맨날 만나면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야 좀 한 하루는 건너서 봐줘 막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만나야 되는 횟수 스포왕 제작진 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에 만나는 횟수 연인이고요. 만난 지 1년 됐어. 그 지금 안정기에 들어간 거죠. 1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트 초기는 막 너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막 얘기가 잘 통해서 밤새 전화할 수 요런 시기는 다 지났어. 그래서 안정감 있게 1년째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이 너무 좋아. 그리고 둘 다 직장인이거나 둘 다 학생인 걸로. 둘 다 이제 상황은 같은 거예요. 그때 일주일에 만나야 되는 횟수. 한두 번이 좋다? 손? 한두 번. 오, 한 명. 세네 번이 좋다? 한 표. 저도 세네 번. 왜 한두 번이 좋으세요?
1: 저는 그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어서
0: 아~
1: 너무 자주 만나면 좀 싫어.
0: 작가님이 사실 한두 번에 한 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싫다. 그럼 이 사연 좀 공감대가 있으시겠네.
1: 네,
0: 저는
1: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고
0: 아 그냥 말을 해버려? 나는 혼자 놀고 싶을 때가 있으니 여기는 내가 혼자 가서 놀겠다. 굳이 우리 데이트를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직접 한다. 라고 현재 솔로인 우리 작가님이 네,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부녀 유부남인 피디님과 저는 1년 정도 연애했어도 그래도 한 3, 4번은 보는 게 좋다. 실제로 연애 때도 그때쯤에는 진짜 한 3, 4번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주러도 자주 가고 데이트하러 따로 만나기도 하고 하면 3, 4번 됐던 것 같아.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려주세요. 마지막 분은 그 아시안게임 보다가 농구 입덕했다고 하신 비니비니님이었죠. 네. 그 저도 배드민턴도 너무 재밌게 봤고 요즘 또 이렇게 한참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해. 그 안세영님 배드민턴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모두가 다 인생을 걸고 연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일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스포왕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뭐야?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뭐야 이거. 거꾸로 읽으면 또 의미가 막 여러분 이거 뭐야를 거꾸로 읽으면 뭐야 이거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거꾸로

그러면 상대방 오해합니다. 최신 유행이라면 뭐든 찾아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요즘 SNS에서 세대 판별기로 통하는 늘크크 마트입니다. 그 이거 화제라서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야 추석 연휴다. 아사라비야 콜롬비야.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이거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야 너는 니네 형 하는 거 봐라. 너는 짜장이냐? 이거 아주 웃기는 짜장 웃기는 짬뽕이네. 어우 시끄러워. 야 거기도 지방방송 좀 꺼라. 이게 대부분 다 화가 났네 이게. 야 가만히 있어보자. 핸드폰이 어디 있더라? 야식 뭘 먹지?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늘크크특 소문냄. 늘크크특 번개함 번개로 모임. 야 번개로 만나자. 그리고 화제가 된 거 몇 개가 되게 이제 저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빵빵 터지는 게 뭐냐면 혁디. 혁디에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맞아. 다 그거 허리띠라고 안 했는데 혁디 아니면 혁대까지 나오고 혁대. 요거가 난리가 납니다. 아 지방방송 좀 꺼라 진짜 웃기네. 두 분은 신발 몇 문 신냐 모르죠. 그것도 저보다 윗세대는 다 아세요. 신발을 옛날엔 사이즈를 260 이렇게 안 하고 신발 몇 문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보다 형들은 다 아시더라고.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노래 방백.

샤이니의 방백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8576번님, 추석에 열심히 전 부치고 만두 빚고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회크닉 하기로 했어요. 그만해, 그만 신조어 만들어. 회크닉, 회 밖에서 먹는 거죠? 맞아. 나 조마조마했다. 나 어서 봤는데 아닐까봐. 회를 포장해 갖고 뭐 이제 예, 뭐 한강에서 이렇게 먹는 거 회크닉. 한강에서 회 먹는다 하면 되잖아. 회크닉.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추석 때 좀 이렇게 집안에서 막 계속 식구들하고 있다가 밖에 나들이 딱 하면 기분 전환되고 좋지. 운동도 되고. 저도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벤트로 전 이렇게 같이 먹는 이벤트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 어떠려나 저도 기대가 됩니다. 8268님, 맨날 아빠한테 독서실 갔다 올게 하고 고영배 오빠 보러 가는데요. 어머, 아빠가 갑자기 고영배 보러 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라고 하셔서 뜨끔했어요. 헤헤. 오빠는 나중에 다윤이 유나가 독서실 간다고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러 가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건 훗날 다윤이가 제 방송을 듣고 제 태도를 참고해서 본인의 행동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보안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놀랍긴 하네요. 누군가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뜨끔합니다. 지금 저까지도 마음이 뜨끔한데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어떡해 아빠한테. 근데 확실히 제 첫째 딸 다윤이가 6학년이거든요. 이제는 뭐랄까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엄마 아빠와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 공부하기 싫은 이런 마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진짜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어린이 청소년 육아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집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윤이가 우리 아이들이 숨쉴 구멍이 아빠가 돼주는 게 맞다. 그거를 아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막 나서서 너 누구 보러 갔어? 막 이렇게 막 이거를 이제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숙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하기 힘들고 엄마한테 혼나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아이들의 숨쉴 좀 기댈 벽 이런 게 돼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즘에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저도 막 혼내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서 안 그러려고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힌트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다연 들을까봐. 노래 듣고 올게요. 더 로즈의 싸워.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4: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아, 최근에 김간지 씨가 또 너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그 강제 소환 당하며 큰 화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밴드입니다. 사실 소란과도 꽤 동시대에 활동 많이 했던 아주아주 아주 음악 잘하고 아주아주 아주 유니크한 밴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고 김간지 씨에 대한 또 오랜 추억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운드나 음악을 많이 담당하시는 나잠수 씨와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던 아주 매력있는 사람들, 매력있는 팀이거든요. 특히 김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긴 한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친구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뭔가 애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었어요. 와, 근데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컨텐츠로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죠. 하지만 그런 화제성과 이런 걸 넘어서 국내에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디스코 장르의 음악을 정말 재미있게 하는 팀이라서 이 팀의 한 지난달쯤에 나왔던 신곡 이 노래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0190님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두 달 동안 준비한 공연을 드디어 올려요. 저는 무대에 서는 역할도 아닌데 떨리네요. 스포왕도 공연 서기 전에 여전히 긴장을 하나요? 스포왕에게 긴장 풀기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신청하고 풉니다. 오! 010님 오늘 1, 2부 들으셨나? 그 이야기 좀 나왔는데. 잘 됐다. 0190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내가 해낼 거란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공연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긴장 풀어주는 노래를 좀 들려달라 하셔서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실크소닉,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이 함께한 Fly As Me, 콜드플레이의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다시는 이렇게 붙여 쓰지 마시오. 마지막 경고요, 콜드플레이. 검색해보시면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가 띄어쓰기 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윤하의 나는 계획이 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0190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긴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히 긴장하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스케치북 시절부터 그 해오던 그 시즌, 요즘 시즌즈 그 무대 갈 때마다 떨려서 마음에 들게 노래해본 적이 잘 없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죠. 오래 했으니까. 근데 진짜 긴장을 안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 긴장을 안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낸다면 정말 어떤 일이든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공연할 때 피크닉 존에 관객들 도시락을 뺏어 먹은 요거, 예전에도 했었고, 예전에는 닭강정 이렇게 막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인 머스켓 안에 자꾸 껍질이 입 안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음 곡을 부를 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샤인 머스켓 하나를 주시는 관객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집어먹은 거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내실 건지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연에 딱 맞는 노래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딜리버리.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용희님이요. 연휴에 혼자 있고 싶어서 별거 안 하고 그냥 쉽니다. 계획이라고는 배달음식 시켜먹기 이거밖에 없네요. 연휴에 배달음식집은 다 그대로 하나? 닫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생각보다 배달음식 수요가 있어서 어디 못 가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제 동생도 그 카페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빨간 날에 꼭 가서 문 열더라고요. 그렇게 의외로 명절 연휴 이럴 때 가족분들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갈만한 곳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어디 안 가시고 꼭 누구 안 만나더라도 용희님 다른 거 해볼 만한 것들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청소 어때? 아니면 대청소가 좋겠어. 아니면 뭐 저도 이번 제가 또 오늘 방송 마지막 말미에 하나 여러분께 진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저께 운동 시작했습니다. 9개월을 밀어서 운동이 그저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휴 동안 계속 좀 하고 이번 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PT를 끊을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몸이. 사람 수준은 돼야 운동을 할 텐데 지금 PT를 끊으면 사람 수준 만드는데 한 달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 레벨로 올려놓고 가려고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연휴에 운동해보시면 어때요? 꼭 헬스장 안 가더라도 뭐 가볍게 뛰거나 팔굽혀펴기. 저 하나 더 꺼드럭거려도 될까요? 문틀철봉도 샀어요. 아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두고 봐. 나 이제 진짜 운동한다. 7768님 저는 28일 월요일도 연차예요. 하루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러겠네. 아이고 미리 연차를 해놨구나. 이게 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연휴 뒤에다 내 연차 붙이는 거 막 눈치 보이거나 그러지 않겠지? 뭐 다른 걸 잘 아꼈으면 이렇게 잘했네 잘했어. 하루 더 푹 쉬시고 슬픈 화요일 농담입니다. 편안한 화요일에 또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스포왕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들 준비

있으니까 연휴 마지막 날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오, 로시 퍼스트 트레인. 혼자 있고 싶구나.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주말 코너였던 김신의 음반가게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확장 오픈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장르가 다 다른 다섯 장을 소개하는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제가 고른 앨범은 영화 바비입니다.

그레타 거윅이 연출한 2023년 영화 바비 사운드 트랙에서 리조의 핑크로 시작했습니다. 66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일 동안의 김신의 음반가게, 매일매일 장르를 바꿔 소개해드리는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제가 첫날만 해도 이 5일장이라는 부제가 좀 민망해서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좀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유치하면 어때요? 네, 5일장. 5일 동안 5장, 장르가 다른 5장을 소개하는 시간. 이거 나름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 트랙을 골랐고요. 두 번째는 제프 브리스가 주연한 크레이지 아트의 컨트리 음악. 예, 제프 브리지스가 영화에서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 명절을 맞이하여 어른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고른 영화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차례 준비하고 뭐 가족 만나고 하는 또 긴 여정 어디 다녀오고 하는 힘들었을 분들께 이제 축제다 해방이다 하는 의미로 슬럼독 밀리어네요. 그리고 오늘은 바비. 뭐 이제는 그런 집들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여전히 남녀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힘들었을 며느리와 딸들을 위하여 네. 모여라 여자들 세상이다. 영화 바비의 오늘은 팝, 네, 팝 장르의 지금 제일 핫하고 잘 나가는 뮤지션들의 팝 음악들을 한 시간 내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착.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0: 따뜻한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춤을 전혀 못 추는 저까지도 춤추고 싶게 만드는 두아리파의 댄스 더 나이트였습니다. 영화 속 장면 아주 재밌었죠. 처음 이 밥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1990년대에 발표된 아쿠아의 바비걸이라는 노래가 사운드 트랙에 쓰일까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는데 마고 로비가 그레타 거윅한테 아, 그 노래 꼭 들어가야 돼. 영화에 어떻게 좀 넣어줘. 라고 간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레타 거윅이 알았어.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아쿠아를 공동 작곡가로 올리고 니키 미나지가 그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여 바비월드라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곡을 지금 준비했고요. 이어서 찰리 XCX의 스피드 드라이브 그리고 카롤지의 와타티까지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Stop playing with them, right?

세 곡이었습니다. 니키 미나즈의 바비 월드, 아쿠아의 바비걸을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찰리 XCX는 미키를 또 샘플링했죠. 스피드 드라이브라는 곡, 그리고 카롤지와 알도랭스가 함께한 와타티까지 이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비랜드에는 바비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바비랜드의 그 남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곡은 샘 스미스의 Man I Am,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언 고슬링의 I'm Just Ken. 이게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기도 했죠. 그리고 역시 라이언 고슬링의 Push. 이게 매치박스 20의 노래를 영화에서 이제 부르는데 아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죠. Push까지 이렇게 세 곡, Man I Am, I'm Just Ken, 그리고 Push.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네, 닷새 동안 서로 장르가 다른 5장의 영화음악 앨범 모두 그래미 어워즈 사운드 트랙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음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바비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곡이었죠. 캔덤, 바비랜드에 맞서서 남자들의 세상 캔덤을 세우려 하던 남자들의 노래들입니다. 샘 스미스의 Man I Am,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두 곡이죠. I'm Just Ken, 그리고 Push. 이 Push의 선곡은 정말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가사하며 음악의 장르하며 딱 그 캔덤의 그 핵심 정서를 담고 있는 푸시. 아, 그 바비랜드 남자들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죠. 자, 이제 두 곡 또 준비했습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헤이 블론디 그리고 하임의 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헤이 블론디 그리고 하임의 홈. 이 바비 사운드 트랙은 참여한 뮤지션 이름만 봐도 와 뭔가 좀 설레지 않나요? 리조부터 두아리파, 니키미나스, 찰리 XCX, 카롤지, 뭐 샘 스미스, 도미닉 파이크, 하임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뭐 빌리 아일리시, 키드 라로이, 또 뭐 칼리드 등등등. 와 어떻게 이 많은 뮤지션을 다 모았냐 싶을 정도의 영화 바비의 팝들. 이제 아카데미 주제가상 받은 그 노래 들어야죠.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더 키드라로이의 Forever and Again 그리고 칼리드의 실버 플래터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영화 바비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 뮤지션 또 세 명의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핑크 팬서리스의 Angel 그리고 게일의 Butterflies 그리고 에이바 맥스의 Choose Your Fighter 이 어떻겠습니다.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핑크 팬서리스의 Angel, 그리고 게일의 Butterflies, 에이바 맥스의 Choose Your Fighter였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다섯 장의 음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영화 바비의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 공식 사운드 트랙 수록곡 가운데는 이제 한 곡 남았어요. 템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한 곡 남았는데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디지털로만 발매된 5050의 바비 드림스라는 곡이 있죠. 아마도 계약 분쟁이 아니었다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곡이다 싶은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곡 되게 좋아요. 이게 바비는 사운드 트랙 버전이 워낙 많아서요. 다른 좀 스페셜 에디션 버전에는 이 곡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디엔 빠져있기도 하고 그런 곡이기도 해요. 바비 드림스. 하지만 K-POP이 바비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했으니 마땅히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두 곡을 이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테임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그리고 이어서 5050의 바비 드림스 두 곡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가게, 내일 마지막 한 장의 앨범 뭘로 할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 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품에 안겨 쉬어도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say, you know what I'm feeling.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흔히 집안의 대소사를 챙긴다는 말 많이 하죠. 가족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신경 쓰고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가야 하고요.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명절도 이런 대소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만큼은 그 부담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2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성시경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아, 드디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연휴가 며칠이었죠? 목, 금, 토, 일. 나흘. 어떻게 보면 짧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길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연휴 날인 만큼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 만나는 거 오랜만에 보면 참 좋죠? 근데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김명옥님께서요. 10월 3일 상암동에 있을 마라톤 연습하러 일찍 나왔어요. 처음 해보는 마라톤이라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 공기가 힐링이 됩니다. 아들하고 10km 신청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상암 지금 제가 있는 곳 이곳 상암에서 10월 3일에 마라톤이 있군요. 준비 잘하시고요. 또 이렇게 처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차근 차근 하실 수 있는 만큼 완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네, 매주 일요일에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영입니다.
0: 작가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1: 아, 추석 연휴 이번에 이제 굉장히 바빴다가 딱 브레이크 걸리는 연휴여서
0: 진짜요?
1: 아주 편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요즘 워낙에 바쁘시다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제가 들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1: 아, 가을이니까 또 날씨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저는 사실 바짝 일해야죠.
0: 그쵸. 네.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가수들의
1: 그쵸,
0: 성숙이.
1: 그쵸, 맞습니다.
0: 또 책도 내셨고요.
1: 책도 냈고요.
0: 아, 네. 진짜 대단하세요. 몸이 지금 뭐 한 세네 개를 돌아가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대학을 딱 보내놓고 이제 저는 일에 집중하고 공부는 네가 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0: 아니 누가 공부 시킨 거 아니고 본인이 지원해서 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네. 공부를 제일 싫어하세요?
1: 그래도 공부는 공부더라고요.
0: 그래요? 네. 다행히 이번에는 명절 스트레스는 없으셨군요.
1: 아, 그렇죠. 너무 깔끔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시안게임도 즐겨주시고요.
1: 아시안게임 물론이죠.
0: 네.
1: 제가 또 스포츠 좋아하니까 아시안게임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볼 텐데요. 이번 주 함께할 주제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가을이 오면 클래식입니다.
0: 아.
1: 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작곡가 집중탐구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주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예로부터 이 가을은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풍요로움을 또 함께 나누는 계절이잖아요. 음악가들 역시 수확의 기쁨, 가을의 축제, 뭐 쓸쓸한 늦가을의 풍경까지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같은 계절을 바라보면서 작곡가마다 어떤 장면에 주목하고 어떤 음악을 표현했는지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이 클래식 음악 속에 담긴 다채로운 가을 풍경 따라가 보겠습니다.
0: 네, 지금 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고향 내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딱 차에서 들으면 또 좋을 노래들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다른 계절도 그렇지만 특히 클래식하고 가을은 정말 의미가 이미지가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1: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쵸? 실제로 가을에 많은 음악회들이 또 열립니다.
0: 아, 네. 야외 음악회들이 이때 좀 많이 열리죠.
1: 정말 많이 열리죠.
0: 네. 그러면 가을을 음악에 담아낸 작곡가 그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1: 네, 계절을 표현한 클래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 네, 준비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계절의 풍경을 네 편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려낸 작품인데 그중 가을은 이 한 해의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0: 네.
1: 이는 비발디가 각 곡의 악장마다 붙여놓은 짧은 시, 소네트라고 합니다. 네. 짧은 시에도 잘 드러나거든요. 이 가을의 1악장 소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년을 축하하고 바커스의 술로 열기를 더한다. 그들의 연회는 잠으로 끝난다.
0: 그쵸.
1: 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이 1악장은 그래서 밝고 경쾌한 합주로 시작하며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이어서 독주 바이올린이 약간 비틀거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술에 취한 아까 바커스의 술로 예,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에 빠져드는

0: 그렇죠, 그렇죠.
1: 봄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은 거의 반년 넘게 진행한 프로젝트가 딱
0: 맞아요.
1: 끝나는 날인 거잖아요.
0: 네.
1: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 역시 수학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취할만하죠.
1: 네, 당연히 취해야 하고요.
0: 그렇죠. <그쵸, 그쵸.
1: 웃음> 근데 바이올린으로 어떻게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0: 이 현악기의 또 독특한 주법, 뭐 예를 들어서 트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는데. 이 트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인접한 음을 매우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랑 그 바로 옆에 레 음을 도레도레도레도레도레도레 도레 아~ 이렇게 빠르게 굴리면서
1: 예,
0: 연주하는 그 소리를 트릴이라고 하고
1: 네.
0: 이 곡에서도 이 바이올린이 현을 빠르게 떨며 연주하는 트릴 구간을 들으면 마치 술에 취해서 이렇게 흥겹게 휘청휘청하는 듯한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1: 네, 그때 기쁨을 함께 상상해보면서 음악 감상해보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1악장 함께 하시죠.

0: 네,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1악장 감상하셨는데요. 아우, 이 기쁨과 평화가 느껴지네요.
1: 그렇죠.
0: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아, 정말 밤낮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축제를 열수 있다
1: 그렇죠.
0: 하는 그 마음
1: 그
0: 느껴졌습니다.
1: 당시에는 또 그게 전부였을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거
1: 농촌
0: 말고 일이
1: 사람들한테는.
0: 없죠.
1: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한곡 감상해 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 비발디의 사계가 바이올린과의 협주로 계절 풍경을 그렸다면 다음 이제 소개할 하이든의 사계는 독창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오라토리오로 계절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중 3부 가을에서는 풍성하게 익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이 모습부터 산양과 포도 수확까지 당시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채로운 가을 풍경이 또 여러 곡에 걸쳐서 풍겨지는데요. 가을 중 마지막 곡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목이 유해 유해 데어 와인 이스트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네, 독일어예요.
0: 네.
1: 우리말로 하면 야호 야호 포도주가 나왔다. 네, 와인이 이제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렇죠. 합창곡이기 때문에 이 힘찬 환호와 함께 시작해서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벌이는 축제의 열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펼쳐지는 한바탕의 축제를 떠올리면서 이번엔 사람의 목소리로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0: 네, 또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 그렇죠.
0: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이 하이든의 사계도 있다고 유명하다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오늘은 그 중에서 가을 오라토리오 사계 3부 중 가을 유해 유해 데어바인 이스트다 함께 듣겠습니다.

0: 클래식 라디오 이번 주에는 가을이 오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3부 가을 중 유해 데어바인 이스트다. 우리말로 야호 야호 포도주가 나왔다였습니다.
1: 네.
0: 제목을 알고 더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합창곡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기쁨이 느껴지네요.
1: 그렇죠. 네. 첫 가사부터 이제 야호 야호 네. 네, 포도주가 나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기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오늘 만나볼 작곡가들이 음악에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계속해서 이번에 만나볼 작곡가는 또 어떤 모습을 담았나요?
1: 네, 다음 작곡가는 이제 베토벤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베토벤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작곡가인데 그러한 자연에 대한 애정을 담아 1808년 완성한 작품이 바로 교향곡 6번 전원입니다. 단순히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기보다 자연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특히 3악장에는 이 베토벤이 직접 붙인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악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며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악장이고 다음 악장인 4악장에서 이 먹구름과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오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 아주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하는 그런 악장으로 꼽힙니다. 경쾌한 리듬과 반복되는 충곡풍 선율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이 베토벤의 자연주의 성향이 잘 드러난 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악기 구성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죠?
1: 그렇죠. 이 9곡의 교향곡 중에서 유일하게 뭐 팀파니나 트럼펫, 트럼본, 피콜로 같은 자극적인 악기의 사용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어떤 소리를 인위적인 소리 말고 자연 그대로의 소리로 이 경쾌함, 감정을 표현해보자 이런 철학이 담겨있는 곡이죠.
0: 약간 쨍한 소리를 줄였다라는 뜻이겠죠.
1: 네.
0: 한번 그 점을 유의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작품번호 68번 전원 중 3악장 감상하시죠.

0: 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작품 번호 68번 전원 중 3악장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그때 시대상들이 다 그럼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을 하면은 풍요로운 계절,
1: 그쵸.
0: 축복의 계절.
1: 네.
0: 지금까지 만나본 곡들이 다 그런 이미지인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1: 가을 하면 물론 이 풍요와 수확의 이미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하고 고독한 감성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 좀 쓸쓸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작품도 하나 준비해 봤는데 클래식한 라디오에서도 종종 소개했던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서 10월입니다.
0: 사계가 많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차이콥스키의 사계는 다른 사계들처럼 4개의 계절이 아니라 12개의 달을 피아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1875년부터 이듬해까지 한 음악 잡지에 의뢰로 작곡되었고 매달 한 곡씩 잡지에 실려서 독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각 곡에는 그 달의 풍경과 정서를 보여주는 이 제목과 함께 러시아 시인들의 시구가 덧붙여져서 계절의 분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지금은 9월이지만 오늘은 이제 10월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0: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또.
1: 그렇죠.
0: 네.
1: 네. 제목이 이제 가을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가을, 가련한 난초 위로 내려앉고

0: 대답은 바람에 흩날린다. 라고 짧은 시가, 시구가 적혀 있습니다.
1: 오, 네. 진짜 쓸쓸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처량한데요?
0: 네.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늦가을의 쓸쓸한 정서, 이 잔잔한 반주 위로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과 곳곳에서 나타나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센티멘탈한 그런 분위기까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1: 네. 작가님이 코너에서 소개해 주신 차이콥스키의 음악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요. 차이콥스키가 짧은 피아노 소품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좀 울리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차이콥스키가 작곡가마다 정말 그 자신의 강점이 뚜렷한 그쵸.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차이콥스키는 딱 하나예요. 그 멜로디.
1: 맞아요.
0: 네, 이 선율 뽑아내는 능력이 그쵸. 진짜 탁월했던 작곡가고 지금 만나볼 이 10월도 또 그 정점에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중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빼.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중 10월 가을의 노래였는데요.
5: 네.
4: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나요?
5: 그렇죠.
4: 엄청난 고독이 느껴져요.
5: 네.
4: 뭔가 이 아침에 위스키 한 잔을 곁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차이콥스키가 현대 사람이었다면 발라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을 것 같아요.
5: 아, 그렇죠.
4: 그렇죠.
5: 네, 맞아요. 딱 귀에 꽂히는 그 선율을
4: 그쵸? 멜로디를
5: 네, 멜로디를 딱 기가 막히게 작곡해서 아마 저작권료가 좀 짭짤한 작곡가 되지 않았을까.
4: 엄청 크게 됐을 네. 만한 작곡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차이콥스키의 곡까지 감상해봤고요. 클래식한 라디오 가을이 오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 옛날에 우리 작곡가들은 가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라는 거를 이 한 시간 동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곡은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인가요?
5: 네, 마지막 작곡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작곡가입니다. 글라준오프라는 작곡가인데
4: 처음 들어봐요.
5: 그렇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러시아의 작곡가였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인물인데 이 글라준오프 역시 사계를 남겼습니다. 근데 발레 작품이었어요.
4: 러시아 하면 발레죠.
5: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사계라고 하면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로 마무리되는 걸 떠올리지만 이 작품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가을로 마무리하면서 이 계절의 변화를 또 다양한 춤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계절인 가을에서는 마찬가지로 포도를 수확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축하하는 장면부터 분위기를 가라앉혀 한층 서정적인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까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축제 열기와 대비되는 이 작은 아다지오 페티트 아다지오라는 부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 네.
5: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우아한 가을의 분위기를 이어주는 곡인데요. 섬세하게 이어지는 선율과 함께 깊어가는 이 계절의 정취 만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모두 평화로운 이 명절 연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이 곡이 또 발레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을의 정서가 어떻게 춤으로 표현되는가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5: 그렇죠. 이 곡에 맞춰서 어쨌든 무대 위에서는 발레가 펼쳐지는 거니까.
4: 네. 네. 또 러시아는 겨울이 혹독하잖아요.
5: 그렇죠.
4: 그렇죠? 네,
5: 맞습니다.
4: 그래서 가을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오늘은 클래식을 통해서 가을의 다양한 모습들 만나봤고요. 끝곡으로 소개해 주신 글라준오프의 사계중 가을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5: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4: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연휴 동안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전 먹었어요? 갈비찜 뭐 이런 거 드셨죠? 잡채, 송편, 뭐 소고기 뭇국 다 있죠. 아, 산적, 튀김, 기름진 음식 실컷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 더부룩하다. 오늘은 좀 굶어야겠다.

갑자기 굶거나 식사량을 확 줄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먹거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챙겨 먹으면서 평소 식사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 두 배로 힘들잖아요.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갈비찜 잠시 잊으시고 채소나 과일 듬뿍 얹어서 가볍게 건강식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인피니트 나띵스 오버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27일 일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자, 연휴 마지막 날 오늘까지 드실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까지 드신다고요? 아, 지금 아침이니까 아마 오늘은 나 오늘은 안 먹을 거예요. 내일을 위해 하시겠죠? 이따가 밤 10시에 봅시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이게 또 먹어줘야 맛있어. 그리고 이게 그 짜기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기름진 거 먹을 땐또 상큼한 거 중간에 먹어주지. 그리고 짠거 먹으면 또밥딱 먹어서 달달하게 맞춰주지. 하다 보니까 또 점심 먹을 때 됐지. 그래서 점심 어쩔 수 없이 또 간편하게 먹고, 저녁은 또 화끈하게 먹고. 이렇게 이제 명절을 보내는 게 가장 풍성한 한가위인데.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는 먹는 걸로는 조절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안 움직이고 굽는 거는 힘들어. 그건 내 몸이 더, 한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봐요. 나트륨 짜게 먹었지? 기름 쫙 있지, 내 몸이? 근데 이걸 가만히 있어. 근데 뭘안 먹어. 아, 그럼 몸이 짜고.

0: 느끼한 채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뭘 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움직입니다. 걷기부터. 걷다 보면 오늘 뭐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뛰고, 혹은 뭐 친구들 만나서 운동할 수 있으면 스포츠로 가고, 최고죠. 그리고 이제 늘 하던 분들은 헬스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게 치고, 아 기름 먹었더니 한 5kg 더 들 수 있네 하면서 팍팍.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저녁은 탄수화물 못 먹겠다, 오늘은 상큼하게 간다 해서 과일이나 채소나 단백질로 마무리하고 딱 좋죠.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말은 잘하죠 저도. 하지만 저도 오늘 느끼한 거 많이 먹어서 오늘은 그냥 김치찌개 먹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 자, 행복하게 두 시간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할 거예요. 3, 4부는요,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한가위 뮤직 꾸며보겠습니다. 어떠한 또 명절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3: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에.

이번 주는 행복이 너무 많네요. 아침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0912번님.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씩 주유비 할인을 해준다는데 너무 좋네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문자로 정보를 또 주셨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이제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름 부담 좀 덜 수 있어서 이런 거 하나가 진짜 행복한 거지. 행복하시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뭐 하면서 보내실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보내주세요.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0912번님 듣고 계시죠?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의 행복 김정훈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불러보겠습니다. 0207번님 만두 만들 준비 중입니다. 당면 삶아서 식히는 중이고요. 이제 김치를 다지고 있어요. 맛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길 만두 화이팅 나도 화이팅 하셨어요. 와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송편 만들기 만두 만들기 다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대식가인지 몰랐잖아요. 친척들이 저만큼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큰 상 한 세 상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백 개를.

그거 언제 다 찍어요? 언제 다 했지?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어쨌든 예, 만두 만들 때 너무 설레죠. 맛있게 잘 드세요. 2292번님, 여보

그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굿모닝 뱀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이어갈게요. 7133번님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해 주셨군요. 테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근데 혼자 사시게 될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주 찾아뵈려고요. 엄마를 위한 신청곡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좀 마음이 쓰이시겠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은 심지어 이제 너 가서 어떻게 해 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이제 함께 하시는 분과 좀 얘기해서 초반에 조금 이제 거리두기까지는 같이 노력해서 다정함을 좀 쌓아가는 것,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7172번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들 보러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울 아들 사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요. 아쉬운 엄마 아빠가 가야죠 뭐. 보고 싶단 아들 많이 안아주고 오렵니다 하트 하셨어요. 맞아요. 가족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예. 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들, 자식들의 상황들 이해해 주시고 겸사겸사 여행 오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다니실 수 있을 때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풍성하게 한가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띄워드리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0: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 경기 보면서 응원하는 재미, 꿀잼이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스포츠 영웅을 만나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MBC 김태용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네. 연휴 어떻게 가족들하고 보냈나요?
2: 아, 저는 회사에 잡혀가지고.
0: 아이고, 미안합니다.
2: 지금 아시안게임 기간이라고.
0: 아, 그러니까 가장 바쁠 때네요.
2: 아, 네. 가장 바쁠 때라 또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령처럼.
0: 아, 세상에. 네. 뭐 드시는 거라도 잘 드시고 계신가요?
2: 회사에서 또 도시락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0: 아, 정말 다행이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2: 네, 잘 일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 1년에서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1: 1983년

0: 4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 100kg이 넘는 거구의 백두급 장사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20살 청년이 마지막 순간 삿발을 고쳐쥐고 강력한 들배지기로 상대를 모래판에 내팽개칩니다. 장충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씨름 신드롬의 막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라는 신체적 불리함을 화려한 기술과 스피드로 극복하며 추석과 설날 명절마다 온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던 전설, 모래판의 영원한 황제 이만기입니다.
1: 와, 와 슈퍼스타죠.
2: 슈퍼스타.
1: 슈퍼스타예요. 명절에 뭐 다 모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실은 경기 보면서 역시 했던 그 순간들 중에 씨름 황제 이만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챕터는 작은 체구의 한계를 깬 기술 씨름, 초대 천하장사의 탄생입니다.
1: 저는 오늘 사실 첫 번째로 놀란 거는 1983년에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열렸었군요.
0: 맞습니다.
1: 이전부터 있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천하장사가 이만기 선수라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린 시절 이만기 선수 어땠나요?
0: 네, 1963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이만기는 어릴 적부터 씨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마산 상고와 경남대를 거치며 엘리트 씨름 선수로 성장했는데요. 당시에 모래판이 120kg, 130kg이 넘는 거구의 백두급 선수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씨름에도 체급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한라급은 85kg에서 95kg, 그리고 백두급은 최중량급이어서 95kg 이상 무제한급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만기의 체중이 90kg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라급에 불과했는데
1: 그렇네요.
0: 이 거대한 체격 차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체급의 한계를 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만기는 괴물 같은 하체 힘과 유연성,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찔러 순식간에 들어올리는 화려한 기술 씨름으로 거구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배지기, 뒤집기 등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기술이 완전 유연함 그 자체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만 19살이었던 1983년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이때 열립니다. 어허.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스포츠 부흥 정책 3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프로축구와 천하장사 대회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천하장사 결승전에 앞서서 최욱진 선수와 한번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최욱진 선수가 당시에 한라 체급이라 한라장사 결승전에서 먼저 맞대결을 했습니다. 이 최욱진 선수는 별명이 모래판의 여우였어요.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베테랑 선수였는데 키가 이만기 선수는 180이 넘었는데 최욱진 선수는 키가 더 작았어요. 172cm였거든요. 만만치 않게 이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만기 선수는 당시 때 어땠냐? 이제 떠오르는 신예, 대학생 선수에 불과했거든요.
1: 예.
0: 근데 한라장사 결승전에서 최욱진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욱진은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반면에 이만기는 모래판에 엎드려서 오열하는 모습을 그때 보였어요. 말 그대로 진짜 이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천하장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또 이만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모래판의 거인 이봉걸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요.
1: 이봉걸 선수도 레전드죠.
0: 네, 키가 2m 5cm입니다.
1: 맞아.
0: 정말 지금으로 봐도 거인인데 그 당시 1980년대면 얼마나 정말 거구였겠어요.
1: 예.
0: 또 최욱진 선수도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저력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결승전이 성사됐습니다. 리매치죠. 이 천하장사 결승전은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첫 번째 판에 이만기가 앞무릎치기로 최욱진을 무너뜨리면서 기선제압을 성공을 했고요. 이 두 번째 판에서도 이만기가 선공을 펼쳤지만 이 최욱진이 기가 막힌 되치기로 맞받아치면서 다시 1대1. 이 세 번째 판에선 최욱진과 이만기가 서로 엉키면서 함께 넘어졌는데 이때 이만기가 간발의 차로 승리를 거두며 앞서 나갔습니다.
1: 아, 쫄깃하다. 지금 네. 경기 보고 있는 것처럼 쫄깃합니다.
0: 이때 함께 엉키면서 넘어졌는데 심판이 처음에 판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심들을 불러서 합의 판정을 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만큼 정말 이제 치열했는데요.
1: 예.
0: 이때부터 이제 모래판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경전이라고 하죠. 삿발을 잡기 전부터 막 서로

0: 서로의 몸에 상대방 몸에 땀이 나 있으니 심판한테 좀 닦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흐름을 한 번씩 끊어가고 이런 모습도 나왔고요. 또 그렇게 마침내 시작된 네 번째 판에서 이번엔 최욱진의 잡채기 공격에 이만기가 먼저 무너지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판,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명장면이죠. 이만기가 자신의 장기인 들배지기를 시도하면서 최욱진을 들어올리며 선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적으로 오른 발목으로 상대 뒤꿈치를 걸어버리는 호미거리 공격으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들배지기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호미거리 공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장면인데 그래서 다섯 판 접전 끝에 최욱진을 제압하면서 초대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는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앞서 준우승으로 한 차례 쓴맛을 봤던 이만기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장면 있죠. 이제 감독님 어깨에 이렇게 이제 천하장사가 되면 감독님 어깨에 이제
1: 그치, 무등 태우고
0: 무등 태워서 이제 딱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막 만세를 하는데 그때도 펑펑 울고 있었어요.
1: 아, 예쁘시네. 네.
0: 얼마나 좋았으면.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요. 또 상대 선수였던 최욱진은 이만기를 축하해주고 관중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또 신사다운 모습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1: 멋집니다.
0: 이 한 번의 우승으로 이만기는 단숨에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고요. 대한민국의 씨름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이때부터 뭐 씨름 엄청나게 많이 사랑받는 스포츠였고 이건 또 TMI인데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1년 동안 네. 씨름 선수를
0: 했었습니다.
1: 예. 그래서 네. 저도 모든 기술들 다 이만기 선수처럼 되려고 생생합니다. 지금 이게.
0: 뭐 어떤 그런 대식가의 그런 능력 그때 좀 발굴된 그렇죠. 건가요?
1: 힘이 세고 많이 먹고 덩치 크면은 그렇죠. 일단 씨름부에서 스카우트 됩니다.
0: 오.
1: 큰 편이었어요.
0: 오.
1: 네, 큰 편이었어요.
0: 근데 그때 그러면 왜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1: 모래 묻는 게 싫었어요.
0: 그렇죠.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이게 탈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하구들한테 내 탈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0: 근데 사춘기 시절에는 사실 그게 수영 선수도 네. 그런 게 힘들고 어릴 때
1: 첫 번만 메고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1: 부끄러워.
0: 또 아쉬운 재능을 또
1: 아쉽다니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통산 47회 우승의 대기록 라이벌 강호동과의 세기적 대결입니다.
1: 첫 우승 시작으로 47회나 우승을 했어요?
0: 네,
1: 적이 없었네.
0: 적수는 많았는데 이만기에 대적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었죠. 네, 이변을 뚫고 첫 우승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의심의 시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1회 대회 때 본인이 우승한 거는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중에 털어놓을 만큼 이제 주변에서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다. 아니면 좀 우승이 우연이다. 이런 주변의 평가가 많았는데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좀 오기가 생기잖아요.
1: 그래, 보여주고 싶지.
0: 제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 이만기 선수도 정말 피나는 맹훈련을 통해서 운이 아닌 노력의 결과로 2대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만기의 시대가 말 그대로 열렸는데요. 천하장사 10번, 백두장사 18번, 한라장사 7번 등 통산 47회 우승이라는 불멸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통산 승률이 무려 86.5%에 달할 정도로 모래판에 서기만 하면 승리가 거의 당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워낙 압도적인 독주를 달렸기 때문에 견제도 심했는데요. 이 심판 판정에서 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1: 그렇지.
0: 예. 당시에 또 이준희와 이 라이벌이었는데 이준희 선수와 천하장사 결승에서 세 번을 맞붙었습니다. 그 세 번째 맞붙었던 8대 천하장사 대회 때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려고 이만기 선수가 장외로 퇴장을 했다가 심판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결승전이 끝나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1: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만기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훗날 이 장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당시에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를 보니까 심판이 항의를 한번 하려고 감독들이 막 뛰쳐나와서 배치기 하고 또 관중들은 또 막 여기에 막 열광하고 이 그런 거를 좀 봤다고를 해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이때 또 어땠냐면 그러니까 2대 1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세가 좀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본인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장래가 좀 달궈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 딱 경고만 받겠다는 계산으로 시간을 재면서 나갔는데 이게 심판이 경기를 생각보다 빨리 그냥 끝내버려가지고
1: 아이고 아이고.
0: 굉장히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후폭풍이 좀 꽤 컸어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0: 준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근데 이거 몰수당했고 추가로 벌금이 1,000만 원 부과됐어요.
1: 어허.
0: 그리고 이제 일간지에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라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게 얼마나 큰 거였냐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징계였던 거죠 당시로도. 그만큼 이 씨름에 정말 관심이 뜨겁고 인기가 많던 시절이라는 걸 보여줬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추석이나 설날 명절 연휴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만기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국민적인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1: 예, 뭐 그때는 정말 아이돌급 인기였습니다. 최고의 인기였죠. 뭐.
0: 맞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황제를 위협하는 괴물 신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만 19살의 혜성 같은 신의 강호동이었습니다.
1: 와우.
0: 1989년부터 거침없는 기세와 도발적인 퍼포먼스로 상대를 제압하던 강호동은 1990년 천하장사 준결승전에서 이만기와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준결승전 분위기 어땠냐면요. 이 삿발을 한번 잡는 거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경기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들었는데 이 첫 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삿발을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신경전을 펼치면서 경기가 시작하는데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1: 아, 이런 게임이 있어. 맞아요.
0: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대단했는데 이게 보통 씨름이 술을 주고받으면 뭐 몇 초 안 그냥 몇 초 안에 승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한 처음 탐색전을 펼치다가 한 1분 정도는 서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아요.
1: 아...
0: 이게 서로 술을 읽으려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만기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밭다리, 잡치기 등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강호동은 수비만 하는 모양새였는데 첫 판이 어떻게 됐냐면 두 선수 모두 삿발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강호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릎치기로 첫 판을 따냈습니다. 약간 이만기 선수 외고 좀 재경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억울한 표정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첫 판을 따낸 강호동 선수가 중계 카메라에 잡힌 모습 중에 이제 땀을 닦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혀를 내밀고 이제 윙크를 하는 특유의 이제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호동 선수가 이제 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또 소리를 지르면서 또 과격한 세리머니를 하자 이만기 선수가 이제 조용하게 강호동 선수한테 깝치지 마라 XX야.
1: 아, 야. 네. 화가 났어.
0: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강호동 선수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 이제 벙찐 모습으로 있었어. 어? 뭐 무슨 말을 내가 지금 들은 거지? 했다가 이제 심판한테 욕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거세게 항의한 일화가 정말 씨름판 최고의 비하인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한번 좀 같이 들어볼까요?
1: 어, 있어요?
2: 강호동 선수는 아주 그 자신만만합니다.
3: 네.
1: 아 근데 진짜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 한창 후배인데 왜 이렇게 해도 됩니까?
0: 아주 날것에 이 재미가 있었죠.
1: 아 근데 재미는 진짜 스타성은 확실히 이때부터 있었어요.
0: 네. 또 이제 이만기 선수가 이 세기의 대결에서 결국 강호동에게 승리를 내준 뒤 이제 시대의 교체를 직감했습니다. 1991년 미련 없이 삿발을 벗고 정들었던 모래판을 떠나게 됩니다. 강호동은 그 이후에 모래판의 악동이라는 별명과 함께 다섯 번 천하장사에 올라 이만기 다음 가는 전설로 또 이 전설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강호동 선수가 진짜 지금 봐도 명 MC로 영리하잖아요. 굉장히
1: 예.
0: 이때도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1: 맞아.
0: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래판 밖에서는 정말 깍듯이 겸손하게 이만기 선배를 대하고 경기장 안에서는 당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으려고 일종의 기싸움을 했던 거죠.
1: 그렇죠.
0: 이기려면
1: 쇼맨십이었지.
0: 그러니까 깡다구로 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죽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철저한 계산하에 또 이뤄진 행동이라고도 또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아 씨름 진짜 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잘 모름에도 그 기세랑 막 이렇게 캐릭터들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막 최용만 선수 있고
0: 그쵸. 박광덕, 최용만.
1: 박광덕, 최용만.
0: 제가 씨름을 보던 때는 그때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아, 최용만 선수는 너무 사기였죠. 사실.
0: 골리앗.
1: 골리앗이 사파 싸움에서 팔만 뻗으면 뭐 애기들을 하고 이제 하는 느낌이 드니까.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투빅 요즘 바쁜가 봐.

0: 기가 막힌 선곡이었죠. 예, 강호동, 이만기 두 선수, 큰 두 선수를 이야기하다가 투비게. 요즘 바쁜가 봐. 민영 PD가 회심의 선곡을 했습니다. 자, 수준 있는 방송 굿모닝 FM 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들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씨름 레전드 1대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마지막 챕터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학자이자 방송인으로 모래판을 넘어 국민적 영웅으로 남다입니다.
0: 지금 친구들은 이만기 선수 하면 버라이티, 그쵸. 리얼 버라이티에서 보인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1: 맞습니다.
0: 은퇴 후에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셨잖아요.
1: 네, 은퇴 후에는 이만기는 모래판 위에서 승부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인제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양성하는 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1: 또 정치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네, 200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해 고향이었던 마산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아쉽게 탈락했고요.
0: 아이고 아이고.
1: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2위로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에도 도전을 했는데 김해에 출마했지만 이때도 패배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만기 하면 또 이 종아리가 대단하잖아요.
0: 아, 하트 종아리.
1: 하트 종아리. 무슨 닭다리 과자를
0: 닮은 진짜.
1: 그래서 엄청난 종아리를 선보이.

0: 이면서 또 함께 또 특유의 입담을 살려서 방송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이 또 씨름 인기가 최근에 쇠퇴하면서 민속 씨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방송 출연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래도 씨름 선수들의 육체미가 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 씨름이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
1: 다시 핫해졌죠.
0: 맞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삿바 싸움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민속 스포츠 씨름의 황금기. 이 작은 책으로 세상의 거구들을 집어던지며 화려한 기술과 품격으로 시대를 지배했던 모래판의 영원한 황제 이만기였습니다.
1: 아, 이만기 선수 진짜 대단해요. 지금 거의 뭐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만기 선수 버금가게 네. 식탐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샌드위치 소리가 들어갈까 봐 이 프레스로 싹 눌러서 지금 끊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민 작가가 네. 아 진짜 힘이 좋아요. 이 친구도 사실 여자 씨름하면 거의 장사급이에요. 아 진짜 힘이 좋아.
0: 인재를 놓쳤네요 씨름계가.
1: 아 차라리 출신이래.
0: 진짜요?
1: 아 진짜로?
0: 진짜요?
1: 아 학창 시절에 씨름 대회 나와서 장사를 한번 했대요.
0: 이 부스에 그러면 이 씨름 재능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1: 여기 지금 때를 놓쳐가지고 먹어요. 먹어. 자 관중석 1년 모래판 왕자 이만기 선수에 대해서 쭉 얘기 들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구문의 FM태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현 스포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아, 딱 또 시즌에 맞게 이렇게 선수들 모셔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2: 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1: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스포츠 영웅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내드리면서 2부 끝곡으로 아이브의 아센디오 띄워드립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ear priest, 고백할 게 있어. 피한 방울과 tears, 그저 연극일 뿐.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0: 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는 시간, 우리끼리의 시간 준비했어요. 한가위 뮤직. 여러분들이 명절에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신청곡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요. 한가위 뮤직 시작해볼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8: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9: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9: 유후,
10: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10: 잘 부탁드립니다.
1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맑은 아침 공기가 당신의 하루를 채우며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 뉴스 상식 트렌드를 알게 돼 합격운이 다가오고
4: 만점! 만점입니다!
3: 세상 모든 고민들이 박살나 연애운이 열리고
4: 어떡해.
3: 힘찬 목소리로 인해 건강운이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7시 본격 운 트이는 방송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추석 연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들과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에 뭐 이런 일들이 다 생겼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반갑게 즐겁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뮤직! 크라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골드미스인데요. 몇 해 전 추석 저녁 동네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보름달을 봤습니다. 늘 그랬듯이 간절하게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죠. 근데 어둠 속에서 동네 마실 나온 할머니가 불쑥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소원을 빈 걸 들으셨나 봐요. 곧 생길게요 라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왕창피 민망해서 허겁지겁 도망쳤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럴 때 할머니랑 얘기 좀 해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해야 돼요. 하, 불량연애 못 보셨어요? 불량연애 일본 이제 연프인데 거기에 오키나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 도와주면서 연애 이야기를 물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솔루션이 기가 막혀요. 그 노하우들 빨리 전수를 받으셔야지. 보름달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생길 거예요. 귀경길 아침 여러분들이 명절에 겪었던 재밌는 일화들 나눠보는 시간 한가위 뮤직. 추석에 있었던 일도 좋고 명절에 있었던 일도 좋습니다. 다

문라이드 하츠투하츠의 노래였습니다. 한가위 뮤직 이제 들어갑니다. 명절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최수련 님께서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체육시험 칠 때 일인데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놀이를 쓰시오 라는 문제에 당당하게 고스톱 이라고 썼어요. 맞긴 했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여전히 친척들이 모이면 고스톱을 즐긴답니다. 못 먹어도 고! 돌아버려! 네. 저도 너무나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았던 어른들의 보드게임. 예, 첫 번째 마주하는 게 이거예요. 고스톱. 여기 이제 어른들의 이제 센스. 여기 좀 웃긴 유머를 섞인 이제 멘트들을 하면서 응원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때. 아직도 충격적인데 아주버님 똥 드세요. 아 이런 멘트들은 어린 시절에도 너무 충격이었고 그걸로 이제 막 웃으시는 어른들 보면서 야 저를 무서웠던 어른 막 혼내기만 하잖아요. 조용히 해. 저기 가 있어. 뛰지 마. 뭐 이런 거만 하던 어른들이 그때 막 깔깔 호호 웃으시면서 이 모여 있는 모습이 참 이게 명절의 분위기 중에 빠질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명절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고 있다니 부럽네요. 강석환님이 아버지가 조카들 용돈을 장기자랑 잘하는 순으로 만원, 이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시는데요. 조카들이 아이브 댄스, 안동역에서 트로트, 태권도 시범 등 너무 잘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거든요. 뭐야 이 집안. 근데 제일 내성적이고 극아이인 초삼 조카 민재 차례가 됐는데 아버지가 민재는 장기자랑 안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성대모사를 한다면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못 살아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민재 1등 이러셨어요. 2PM에 10점 만점에 10점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멋진 MC이시네요. 그러니까 흐름도 잘 파악하시고 미션도 아주 좋게 해줘서 명절 분위기 좋겠는데요. 장기자랑을 그냥 시키면 그냥 시키는 어른들이 있어. 물론 이제 하고 나면 용돈을 주시긴 하는데 이렇게 공식화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열리니까 준비해와 하면 이제 이걸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갈 수도 있지. 그래 조카들 용돈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요새 만 원, 2만 원 더. 왜냐면 저도 이제 조카도 용돈 주면서 좀 놀라요. 아이들 만 원 주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나는 난 몰랐지. 요새 애들 만 원으로 그렇게 뭐 한 이틀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인데도 이걸 얼마 줘야 되나. 일단 저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한 3만 원 줍니다. 3만 원 주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5만 원. 예, 또 오랜만에 보니까 고등학생은 뭐 10만 원 준 적은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너무 많이 주는 삼촌 되면 안 돼요. 올리비아님께서 어릴 적엔 우리는 명절에 용돈 받으면 그 돈으로 폭죽을 사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저도요. 저도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폭죽을 사러 문방구 가는 길인데 갑자기 누가 뛰어! 하는 거예요. 친척 동생이 뛰길래 일단 뛰었어요. 살짝 뛰면서 살짝 보니까 뒤에 큰 개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뛰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제 동생이 개가 쫓아오는지 뒤를 보다가 앞을 못 보고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쌍커피가 터지고 동생은 울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의 쌍커피 이슈로 우리는 불꽃놀이를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후로 우리의 불꽃놀이는 사라졌어요. 신청곡은 BTS의 불타오르네입니다. 일단 올리비아님은 저보다 일단은 윗선배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는 정말 저보다는 확실히 위선배예요. 어머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는 거는 뭐 혼이 빠지게 뭐 이런 표현 쓰는 건 이제 저보다 윗세대거든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제가 저보다 형들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동생들만 쫙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제일 큰 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희 또 친척들 모이면 한 12, 3 됐던 것 같아. 만 원 인원을 데리고 불꽃놀이. 당시 500원짜리는 이렇게 분수 불꽃이었고 200원 그리고 100원짜리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오래 타는 그 불꽃이었고 그거 돌리면서 놀다가 저는 이제 제일 큰 형이니까 분수 불꽃. 그 제일 무섭거든요. 그거 쫙 하면 쫙. 그리고 하늘로 펑펑 쏘는 거는 몇 번 해보고 아 이거는 가성비가 없다 해서 안 쏘고 그랬습니다. 생각나네요. 화상 많이 당했는데 조심하세요. 재밌습니다. 명절 이야기 재밌네요.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일단은 신청곡들 예 띄워드립니다. 2PM 10점 만점에 10점. 강석하님이 신청해 주셨고 올리비아님 듣고 계신가요? BTS 불타오르네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용서해줄게.
1: 불타오르네. BTS의 노래 띄워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2PM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위 뮤직 명절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빵진님께서 명절에 성묘를 가는데 자리를 헷갈려서 비슷하게 생긴 산소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정성껏 절을 하고 음복까지 마친 뒤에 돗자리를 접으려는데 아빠가 뒤늦게 오시더니 얘들아 여기 다른 분이셔. 조상님은 저 위쪽이다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분 묘에서 10분 동안 땀 흘리면서 절한 거예요. 남의 조상님께 효도하고 온샘 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 다 이웃

사촌이라고. 다 이웃에 살면 다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드리고 했던 거니까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고 올라가서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또 인사하고 오십시오.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다음은 건영님. 명절 때 할머니 댁에 가서 세배를 드렸는데요. 같이 절을 드리던 사촌 오빠가 웃긴 캐릭터가 그려진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데 절을 하는 중에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꾹 참았거든요. 근데 웃음을 참느라 너무 힘을 썼는지 어머 관략근 조절이 안 돼서 그만 방귀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어찌나 창피하든지 유유. 아, 저희 굿모닝 FM은 요 정도 사전보다는 방귀 소리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가 완벽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진 작가가 방귀에 예민하기 때문에 관략근에 힘을 못 준 거면은 참으려고 했는데 나오는 뿡 이런 게 있고 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참 캐릭터들 대박이네요 여기. 왜 예쁜 옷 입었을 때는 무조건 검정색 양말이나 흰색 양말 신으세요. 왜 발가락 양말 그 또 캐릭터 있는 걸 사... 이건 웃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네. 어쨌든 유쾌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재밌는 추억이 됐군요. 0115번님이 이번 명절에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초등학생 조카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삼촌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대답했죠. 글쎄 삼촌한테 잘하면 많이 주지? 그랬더니 조카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더니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제가 봤더니 제목이 삼촌 장점 조사표 더라고요. 1. 삼촌은 착하다. 2. 삼촌은 잘생겼다. 3. 삼촌은 용돈을 잘 준다.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줄에 따라서 적정 세뱃돈 5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3만 원을 주니까 조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협상 결렬이에요. 결국 5만 원을 줬더니 조카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삼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하고 90도로 인사하더군요. 명절에 조카한테 협상해서 진 건 처음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진짜 재밌겠다. 이런 조카가 있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와, 칭찬 조사표 뭐야, 장점 조사표 뭐야. 5만 원까지 이제 결제 서류를 딱 제출한 건데 크게 되겠네. 예, 크게 돼. 프레젠테이션 잘했고 마지막 결과까지 원하는 거 다 얻어가는 우리 조카 큰 사람 되세요. 자, 노래 듣고 4부로 이어갑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동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한가위 뮤직 4부도 이어갑니다. 김지웅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셨어요. 싸이의 챔피언. 한가위 뮤직 명절. 아 여러분들 명절 추억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이어가 봅니다. 이은주님. 추석에 엄마가 매운 갈비찜과 잡채를 하셨는데요. 어우 맛있겠다. 추석 당일에 제가 예쁘게 부친 전이랑 매운 갈비찜, 잡채 등이 가득 담긴 통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대리님이 명절에 당직이라 고향도 못 간다고 일한다며 그 음식들을 싸다 준 거 있죠? 정작 자기는 전화는 안 붙이고 옆에서 집어먹으면서 간이 좀 짜네, 더 예쁘게 붙여라 이렇게 훈수만 두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얼른 시집갈 수 있도록 달님께 빌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러나? 있어요. 이 주변에 이런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큰일 나는데 이 언니 진짜 큰일 날 사람인데. 아, 저 이거 잔소리 1시간감입니다. 1시간감. 일단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왜 가족들의 헌신을 이렇게 그냥 막 쓰고.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밖에서도 소중한 줄 알아요. 진짜예요. 밖에서 그 아무리 참고 좋은 척해도 집에서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엉망인 거야. 잔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에는 이렇게 잔소리하는 삼촌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역할을 할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께서 아이디 왜 이래요. 재작년 긴 추석 연휴 직전 치질 수술을 하고 연휴 내내 돈업 방석과 함께 회복하다가 출근을 했어요. 긴 연휴가 없었으면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이 힘들 뻔했는데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연차까지 붙여서 긴 추석 연휴를 끼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여러모로 저에게 추석 연휴는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기간이에요. 신청곡은 박보람의 예뻐졌다입니다. 잘했어. 본인을 위한 투자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일단 건강을 위해서 저번 연휴는 썼고 이번 연휴는 또 미용을 위해 썼는데 만족하시죠? 잘했습니다. 예. 1004번님이 작년 추석 30분 거리 시댁에 가는데 남편이 초보인 제게 운전을 시키더라고요. 극구 사양했지만 딸까지 응원해서 결국 운전대를 잡았죠. 그런데 마트에 들러서 선물 세트를 사려던 게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로 진입해 버린 거예요. 당황해서 어떻게를 연발하고 딸은 무서워서 울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톨게이트 수납원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를 달리면서 지름길을 알려주셔가지고 겨우 시댁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덕분에 운전 자신감도 붙었고요.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저길 가면 저기 고속도로다, 또 울지 마라 라면서 놀리지만 그때 해프닝이 아주 유쾌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야. 이게 또 아, 남편분은 이걸 아셨을 거야. 예,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실수를 해야 대범해지고 이게 또 실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결과가 좋았잖아요. 어쨌든 돌아왔잖아. 그러면 이것도 별거 아니다 라는 그 두려움이 없어야 일단 잘못 들어도 아유 한 20분 들었네 하면서 마는 거지. 그거 안 하려다가 사고 난다고. 진짜로 크게 성장하셨네요. 근데 따님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저도 어릴 때 무서운 추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기아 변속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때 첫 차에

저희가 내리막길 후진으로 한 8m 정도 와 내려왔었어. 아직도 있어. 그 뒤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어가지고 놀이기구에 뭐 이렇게 뒤로 앞으로 떨어지는 거 잘 못하는. 따님 괜찮나요? 일로 와요. 삼촌이랑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보람 예뻐졌다.

0: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잘할게요. 네, 잘하면 되잖아요. 비욘 에이포 이게 무슨 일이야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박보람의 예뻐졌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까지 듣는 한가위 뮤직 이어갑니다. 5218번님 명절에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린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같이 명절 전날 여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져서 명절 때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헤어져서 못 데려왔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은 거짓말하지 마. 너 여자친구 사귄 거 아니지? 라고 엄청 놀리셨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요. 라고 우리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로 우리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근데 아, 요 참 헤어지는 포인트들은 다 그런 것 같아. 크리스마스 전, 뭐 생일 전. 근데 그럴 때 헤어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좀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면 이제 빼박인데 그때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할 부모님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지 스멀스멀. 만약에 진짜라면. 근데 우리끼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해요. 5218번님.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여비당님께서 차례 지내기 전날 어른들이 과음을 하셔서 차례날에 저를 수십 번 하던 게 생각이 나요. 아침에 어른들이 술이 들깬 상태로 차례를 지내시는데 한 분에게 저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도 동생들도 어? 아까 했는데 또 하시나? 라고 눈치를 보면서 또 같이 뭐 어쩔 수 없이 저를 했죠. 따라서 그 후에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같은 조장님에게 저를 6번, 8번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무릎 아파. 이 생기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그런 날도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모였는데 또 케미가 좋아. 형제들 케미 좋고 친척들 사촌들 케미 좋아가지고 야 오랜만에 한잔 했는데 막 이렇게 과음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근데 명절 차례는 아침에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 모습도 우리 조상들은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요? 이승기 한 번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워킷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입니다. 한가위 뮤직 여러분들의 명절 이야기로 쫙 채워봤습니다.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최윤성님, 작년 추석 무렵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무대 인사를 예매했어요. 용산에 있는 큰 영화관이었는데요. 영화 시간을 오후 1시였고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배우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면서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주차장 입구부터 차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결국 주차장 진입하고 주차까지 딱 마치니까 이미 1시 반. 영화를 다 포기하고 집에 다시 돌아와야 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어쩔 수가 없었네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생활을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무조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뭐 3시간 전 아예 넉넉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맞춰서 간다고 해도 1시간 전 불안해. 여유 있게 예 그날 하루는 이걸 메인으로 더 부가적인 것들 계획까지 채워서 여유 있게 좀 다니세요. 어떻게 아까워서. 다비치의 타임캡슐 위로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버 굿 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0: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회사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고향이 두 개가 되는 것이 결혼이었구나. 내 고향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의 남편의 고향도 가야 하니까 마음도 바빴고 몸도 축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마음도 다잡아야 하니까 오늘 하루가 막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쉬고 내일부터 파이팅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